어노인팅의 온 마음 다해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수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돼드립니다. 우리 요루미님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여기는 중국 광동성이에요. 늘 하루 의미있게 시작하게 도와주는 좋은 선곡 또 기도의 시간까지 너무 고맙네요 라고 우리 요루미님도 와주셨고 닉네임 데이비드님은 지금이 신비복숭아 딱 나올 철입니다. 한 두 달 정도 나오죠. 예, 주문했는데 시간이 걸려요 라고 남기셨어요. 이 신비복숭아가 뭔가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신비복숭아가 약간 천도복숭아 비슷하게 생겼는데 예. 그래 이거 맛있나요? 이제 과일도 점점 뭐 새로운 품종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그 우리는 이제 뭐 한라봉, 천혜향 뭐 이런 걸로 이제 알게 됐는데 이후로도 많죠 뭐. 뭐 방울토마토도 그죠? 뭐 개량 품종이 많아요. 뭐 스테비아 토마토 나오고 요즘에 뭐 대추 토마토 나오고. 어. 복숭아도 이렇게 뭐 신비 복숭아 나오는구나. 이거는 뭐예요? 근데 저는 잘 몰랐던 건데. 신비복숭아. 근데 가끔은 어떤 순정. 원래 과일 그 본연의 그게 생각이 나기도 해요. 토마토도 방울토마토가 너무 달면 저는 약간 거부감 들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옛날에 토마토에다가 이제 설탕을 탁 해가지고 먹었던 그 맛은 우리가 또 기억하지만 아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스테비아 토마토 이거는 저는 좀 거부감 들더라고요. 뭐 취향 차이겠죠. 뭐 사람마다 취향 차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닉네임 소망님도 와주셨고 1512번님 우리 지니920님 감사합니다. 이부도 많은 분들과 함께 시작했고요. 짱가님 저는 옥수수 여름엔 옥수수가 찐이죠. 옥수수도 맛있죠. 초당 옥수수 진짜 맛있습니다. 리브가님 예, 오늘 다 끝까지 들을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예, 고맙습니다. 무지개 탄자님도 출첵 남기셨고요. 최여사님도 주님 손잡고 힘내보는 귀한 하루 출발 남기셨습니다. 조수아의 내가 예수 믿고서 그리고 강명식의 그 선한 손

손경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었고요. 강명식의 그 선한 손, 주수와 내가 예수 믿고서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다 잘될 거야 님께서 오늘도 아침부터 햇살이 뜨겁네요. 지금 신호 대기 중인데 옆 차선에 큰 컨테이너 차가 태양 가려주니 그래도 시원합니다 라고. 아, 그 신호 대기 중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치 구름 기둥처럼 아 태양을 또 가려주는 컨테이너 차. 담대한 믿음님도 와주셨고요. 아, 신비 복숭아 얘기가 많네요. 제가 잘 모르니까 또 일깨워주시는, 알려주시는 많은 분. 닉네임 아래님. 천도 복숭아는 속이 노랗고 신비 복숭아는 천도 복숭아처럼 생겼는데 그 속이 백도처럼 하얘요. 저희는 어제 주문한 신비 복숭아 왔거든요. 아 그렇구나. 멍청마녀님은 신비복숭아는 그 물렁물렁한 복숭아, 천도복숭아 껍질로 감싼 거예요. 라고 또 정보 주셨는데, 아, 그렇구나. 아, 껍질이 천도복숭아 껍질이구나. 그리고 그 속은, 과육은 하얗고. 아, 궁금해지네. 그 물복이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천도복숭아처럼 생겼는데, 예, 몰캉몰캉하다는 뜻인 거죠. 아, 이거 좋은데. 이거 내 취향인데.

한번 올 여름에 시도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엄마님께서 제가 임당이 심해서 임신 당뇨인 거죠. 저 이 단어 최근에 알았어. 임당이 심해 과일 먹고플 때 신비복숭아 먹으며 마음을 달랬거든요. 아 이거 주문해야겠네. 의사쌤들이 굳이 제철 과일을 찾아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엔 당도를 과하게 높여놔서 이게 다 뭐 건강에 썩 좋진 않다고요. 그래도 임신했을 땐 과일이 먹고 싶어요. 라고 우리 행복한 엄마님도 와주셨고. 아 오늘 먹는 얘기 좀 많이 나옵니다. 8106번님 전 요즘 아침으로 감자를 포슬포슬하게 쪄가지고 먹고 있는데 그 따뜻할 때 치즈 한 장 얹어 먹으면 살짝 녹아붙어서 더 맛있어요. 와 괜찮은데? 예. 약간 그 김날 때 그 뜨끈뜨끈할 때 그렇군요. 저는 근데 순정 그냥 감자만 먹어도 좋아요. 그냥 감자만 감자파입니다. 저는 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예. 감자파와 고구마파 포테이토 대 스윗 포테이토. 저는 감자파입니다. 4913번으로 피아월십 하나님의 부르심 신청해 주셔서 준비하겠고요. 공주마마님께서 청하신 이원진의 요배 고백까지 이어드릴게요.

조금 깨지고 금이 간 못생긴 물 항아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항아리를 다른 온전한 것들과 함께 물을 길어오는데 사용했습니다. 깨진 항아리는 늘 주인에게 미안했습니다. 내가 온전치 못해 주인님에게 폐를 끼치는구나. 나로 인해 그 귀하게 구한 물이 새어버리는데도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않으시네. 어느 날 깨진 항아리가 주인께 물었습니다. 주인님, 어찌하여 온전한 항아리를 구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별로 가치가 없는 물건인데요.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물 항아리를 지고 계속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아라. 길가에는 예쁜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듯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 산골 길가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을까요? 항아리가 묻자 주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메마른 산 길가에서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이 세상에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도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이야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존재에 큰 의미를 갖지 않으셨다면 조금 더 자신을 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조유진의 구름 그리고 천관웅의 It's OK였습니다. 이 곡은 우리 하얀곰님 신청곡이었어요. 네, 천관웅의 It's OK 잘 들으셨죠? 우리 1394번으로 나의 가치는 존재 자체에 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제 프사 타이틀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4년째 암 투병 중이고 한 달 전부터 몸이 조금 이상해서 7월 2일 검사 앞두고 있어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이고 예. 검사를 이제 보름 남겨두고 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있을 겁니다. 예. 잘 치료받고 완쾌 되시길 바랄게요. 예. 방그리님 24시간 찬양 들을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카톡으로 소개했습니다. 정말 좋네요. 예, 라고 남기셨고 고맙습니다. 좋은 건 또 공유하고 널리 알리고 예. 지니920님 훈디 감자도 설탕 소금파 나뉘던데 훈디는요? 라고 하죠. 저는 당연히 소금파 예. 그리고 우리 0206번님 훈디 친구의 49번째 생일 축하해주고 싶어 문자 보냅니다. 내 친구 혜선 집사 49번째 생일 축하해. 언제나 든든하게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성장하자. 참 많이 의지되는 나의 친구.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오늘은 너만 생각하는 하루 보냈으면 좋겠어. 내 베스트 프렌드 혜선아 사랑하고 축복한다. 라고 우리 혜선님의 49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 아, 혜선님 축하합니다. 오늘 뭐 잠들기 전 그 순간까지 벅차게 넘치도록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0296번님이 청하신 곡 메리제이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전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소망의 바다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0: 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내내 30도가 넘는 한여름 더위가 이어진다고 하지요. 오늘은 소나기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소나기는 보통 대기가 불안정할 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뜨겁게 달궈진 땅에서 올라온 열기와 높은 하늘에 있는 찬 공기가 만나서 쿵 하고 부딪히는 순간 먹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쏴 하고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죠. 닮은 데가 전혀 없는 서로 다른 존재가 갑작스럽게 만날 때 어딘가는 분명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고 잦아들고 난 뒤엔 하늘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흔들림을 인내할 수 있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소나기도 그렇지만 사람도 그래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게 회사든 가정이든 부딪히기 마련인데 그 모든 시간들이 또 약이 되고 거름이 돼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예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첫 곡 조유진 구름 들려드렸고요. 정구지 찌짐님 오셨어요. 갑자기 먹고 싶어지잖아요. 예수애님 반갑고요. 요즘에 수요 예배를 좀 일찍 드리는 곳이 있는데 김명수님은 예, 교회 가시는 길이네요. 부계근원님 어디서 마늘 냄새 나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마늘 까다가 당향로에 사연 남기는 거거든요. 손가락이 얼얼하지만 워킹맘인 언니 동생 나눠줄 생각으로 열심히 까는 중입니다. 이거는 뭐 마늘 냄새가 아니라 마늘 향기네요. 동생과 언니를 위한 수고. 네, How Great Is Our God 신청하신 곡 크리스탐 니니 부릅니다.

익숙한 목소리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아니, 이 목소리를 여기서 듣게 되다니 좋은데요. 제니 할머님도 예, 저도 이곳에서 뵙게 돼서 반가운 마음이에요. 마하나임님께서 병원 가는 길에 예, 오늘은 더 무거운 마음인데 검사 결과가 좋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며 가는 길입니다. 버스는 야속하게도 전용 차선을 타며 막히지도 않고 잘만 가요. 마하나임님, 막히지 않고 가는 이유가 좋은 소식을 얼른 들으라고 속도를 내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길, 그렇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푸아님은 오랜만에 면접 기회가 있어서 면접 가는 길에 출석하는데요. 떨지 않고 잘 면접 끝내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면접 잘 보고 오시길 바라며 두 분께 들려드릴 곡 먼저 김종섭 주님의 시선 걸어놨고요. 이연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오늘 은혜를 가꾸는 이인님도 면접 보러 가신대요. 60세지만 도전해 보려고요. 아유, 나이가 중요하나요? 그럼요. 하셔야죠, 도전.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면접까지 잘 보도록 합격해도 감사, 떨어지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니까 감사.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신청하신 곡 함께 들었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서 오늘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담대함으로, 그리고 모든 것은 주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그리고 떨리지 않게. 예. 은혜를 가꾸는 이님의 고백처럼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행복한 엄마님 오셨어요. 아유, 안 되죠.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서로 영원히 기억해야 돼요. 럭키비키님도 오후 수업 가기 전에 함께해요 하셨고요. 제니 할멈님이 오늘 다른 센터 가셔야 되는군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함께할 청년이 좋아하는 곡 너는 꽃이야 신청합니다. 말은 못하지만 이 곡이 나오면 너무 좋고 흥이 나서 뛰며 소리 지를 겁니다. 그러면 함께 들어야죠. 너는 꽃이야 찬호울의 목소리로 준비해 놓겠고요. 8808번님께서 저 첫 전도했잖아요. 딸 아리 친구 수아를요. 아유,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리도 귀엽고 이쁘고 수아도 이쁘고. 네, 더우니까 신나는 찬양 내 안에 부어주소서 신청하셔서 이 곡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찬호울 그리고 캠키즈 워십 앨범에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까지 두 곡 들었습니다. 감샛 3cm님 저는 오랜만에 인사하는 건데 지금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청취하고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10시 그리고 지역은 이제 2시에 방송이 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재방송으로 자정 밤 12시부터 2시까지 표준 FM에서 들으실 수 있거든요. 다 쉬운 시간들은 아니에요. 근데 잊지 않고 어떻게든 짬을 내서 아니면은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배경음악으로 당향노를 틀어놓으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희님도 지금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데 조금 힘들긴 하지만 출근하면 큐티하고 성경 필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희님은 손녀 다인이가 학교에서 오면 챙겨주셔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일로 힘드실 텐데 덕분에 다인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오늘도 힘내시라 응원해드립니다. 가브리엘님, 작은 아들을 위한 오랜 기도가 있었는데요. 주님이 그 아들을 기억하시고 근심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한 일이네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 신청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신청하셨어요. 찬송가 393장 나무엔이 부릅니다.

얼마 전 금요 심야 찬양단에서 행복 이 찬양에 은혜 받고 눈물이 났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진짜,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혜진님과 함께 행복, 한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충분하다라는 아이디 쓰시네요. 샬롬 하고 인사 나눠주셨고요. 지니920님, 아아.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잘 어울리는 정원님 목소리 그리고 찬양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아, 제가 아이스 라떼가 아니라 아이스 아메리카노였군요. 갑자기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좀 생각나기도 하고. 세라벨님께서 어제는 장봐서 김치 담았고요. 오늘은 할아버지 밭에 와서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상추, 깻잎, 호박잎, 오이, 호박, 고추 따고 물 주고 있는데 정말 땀이 비 오듯 합니다. 라텍스 장갑을 벗으니까 물이 흥건해요. 이게 땀이죠. 농사일 하다가 쓰러지는 이유를 알겠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농사는 사랑인 게 호랑이 콩이 넝쿨 타고 오르는 모습이 이쁘고요. 옥수수가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고요. 보라색 가지꽃이 진짜 예쁘고 하얀 감자꽃 예쁘게 보이니까 이게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스 커피가 간절한데 집에 가면 에어컨 앞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하고 운동 가야겠습니다. 오늘 운동은 괜찮지 않을까. 이미 다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야. 더워도 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이들이 큰다고 그 아이들 크는 모습에 기쁘게 또 농사일을 할 수 있는 것. 그 수고에 다시금 감사드리게 됩니다. 사랑하오님 이어폰 끼고 당양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노인팅의 그 사랑만으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죠.

0: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싶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좀 다운돼 있었는데 신나는 찬양 들으니까 어깨가 들썩들썩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율동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업 시켜주셔서 감사하고 이 에너지로 하루 잘 보내볼게요. 리스펙트 라이프님. 네, 이런 시간도 필요하죠. 업 시키고 좀 다운돼 있을 때는 내 안을 좀 들여다보고 뭐 그렇게 하루가 또 가는 거 아니겠어요? 로이스님이 신청하신 His Will 앨범에 있는 김동욱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금을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옆집 언니와 함께하는 성경 읽기. 또 서로 감사한 일 하나씩 나누면서 시작한다고 하니까 예, 로이스님의 마음에 하나하나 감사가 쌓여가고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요한나님과 함께 시편 139편은 제이어스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4993번 쓰시는데요. 시와 그림 물 위를 걷는 자 신청하시면서 순종하는 오늘이 되기를 큰딸 오늘도 일하는데 힘내라고 신청합니다. 아멘.

지선이 부른 충만, 시와 그림, 물 위를 걷는 자였습니다. 너무 반가운 음성을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업무 시간인데 잠시 틈내 봅니다. 쿨암데오 70님 반갑고 고맙습니다. 3530번 쓰시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끝까지 해보라고 응원해 주셨던 이모티콘 드로잉 굿즈 만들기 그 수업이 종료가 됐는데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초보자라서 겨우 흉내만 내보는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잘하실 거면서 이렇게 멋지게 만드실 거면서 왜 엄살을 부리셨대요? 초보 아니고요. 중급 이상은 됩니다. 진짜 잘하셨어요. 별사탕님도 출첵 감사하고요. 권은주님. 예전에 아침 산책 방송 때 함께 걷자고 하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정원님 방송은 늘 옳지만 오전 또 당양로 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은주님. 그랬죠. 제가 아침에서 점심대로 갔고 점심에서 저녁대로 갔고 예, 한 바퀴 쭉 돌다가 다시 이 자리로 왔는데요. 당양로를 기억하고 또 소중히 여겨주는 여러분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삼새삼 감사를 느낍니다. 최혜선님 오늘 손자 이준 12살 생일입니다. 꼬물꼬물했던 준이가 이제 수학과 씨름하는 5학년이 됐는데요. 보물로 온 준이

예, 건강하고 사랑으로 쑥쑥 크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닮아서 참 인생이 되길 기도한다. 생일 축하해. 이준, 이름도 멋진 준이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사람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지혜가 자라고 또 그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귀한 아이로 자라리라 믿습니다. 기대에 신청하셨는데요. 생일 축하곡으로 워킹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장지영님의 신청곡 예수께로 가면 홍순관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단아이다. 아멘. 이은실님 퇴근길에 듣던 당양로 이 시간에 들으니까 새롭고 반가운데요. 여전히 낯설지만 또 반가운 마음. 네, 맞습니다. 뚜뚜사랑님 선곡 너무 좋다고. 당양로의 자랑이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그중에 또 하나가 선곡입니다. 선곡에 진짜 에너지와 노력과 애씀을 다 쏟아붓고 있어서 아마 좋다라는 그런 느낌 받으셨다면 그런 저희들의 정성이 와 닿은 거겠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조세피님 긴장하며 듣고 계셨대요. 제 마음이 이제 편안해졌습니다. 정원님 화이팅! 조세피님도 오늘 화이팅이요. 일하면서 듣는 정원님 목소리에 피곤이 싹 사라집니다. 달달한 목소리 언제 들어도 행복하고 황홀해요. 아니 이렇게 극찬을.

8889번님 감사하고요. 민들레님 찬양 들으면서 편안한 마음 가져봅니다. 서늘한 하루 보내겠습니다. 오늘은 시원하고 서늘하게 보내셔야 돼요. 맞아요. 원희님 처음 들어오셨대요. 새싹 반갑고요. 앞으로도 함께해요 우리. 주영님이 신청하신 곡 홍의삭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대산을 넘어 홈곡의 가도 메리 제인 앨범에서 들었고요. 이 곡은 차이님과 또 어르신과 함께 들었습니다. 크리스탈님, 어머, 어머, 낮에 웬일, 웬일. 이거 진짜 잘 살려서 말해야 되는데, 웬일이니, 웬일이니, 이런. 반갑습니다. 아니, 느닷없이 어디선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친구를 만났을 때 이게 뭔가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방방 뛰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어머, 웬일이니. 반갑습니다. 아도니스님.

님, 정원님의 푸근한 목소리, 웃음소리 언제나 정다워요.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이쁘게 봐주시는 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핸섬님은 큐티하고 하루 시작하는데 에베소서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중보기도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큰 은혜가 됩니다. 아멘. 라니정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요셉의 꿈님,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감사로 주님께 고백하는 이 모든 말들이 나의 하루를 다르게 만들리라 믿습니다. 회복님도 오셨는데, 아니 저녁에는 바쁜 시간이라 못 들었거든요. 근데 장사 준비하면서 이어폰 꽂고 듣고 있습니다. 회복님, 네, 오늘 정말 원하시는 대로 대박나는 뿌듯한, 바쁘지만 즐거운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하고요. 써니님도 오셨고요. 요네즈님, 그리고 그레이스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청하신 곡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양아인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양아인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오리지님, 첫째 아이 낳고부터 정원님 목소리 정말 좋아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대만은 지금 대만에 계세요. 그래서 대만은 한국보다 한 시간이 빨라서 좀 시간이 그 시간이 너무 바쁘신 거야. 정신없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또 여유롭게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오리지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러블리포스님, 푸른동사님도 계세요. 오늘도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셨고, 하디님은 시간이 옮겨져서요. 교과 수업에 얼른 들어왔습니다. 당양로 가족도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하셨어요. 수업에 방해되는 건 아니었죠? 감사하고요. 올리브님, 출석 체크. 이제 다 왔나 이렇게 체크하면서 네, 꿈꾸는 행복님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양로 가족들 모두 평안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 두 시간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을 더 기대하게 되는 당양로로 만들어주신 주님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끝곡 1573번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라디오 들으면서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하신 신청하신 곡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라는 곡입니다. 찬미워십 앨범에서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더 시원하게 보내세요.

0: 사랑해 CBS.
1: 저는 선수 시절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습니다. 경기에서 300번 졌고 20번 정도는 꼭 경기를 승리로 이끌라는 특별 임무를 부여받고도 졌지요. 저는 인생에서 실패를 거듭해왔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제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의 말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하실 찬송은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는 뉴욕 하층 이태리 거류민 지구 목사로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인 심슨 목사가 작사 작곡했습니다. 심슨 목사는 캐나다 출신으로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미국으로 이주해 뉴욕 시내에 있는 여러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특히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병원과 형무소, 직장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캠프 집회를 통한 복음 전파와 성경 공부 운동을 창안해 교파와 무관하게 선교 활동을 활발히 펼치셨습니다. 심슨 목사는 뉴욕에 있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뉴욕 빈민가에 살고 있던 이태리인들 집단촌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100여 명의 결신자를 얻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그는 소외되고 소망 없는 자들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진취적이고 고무적인 성격을 지닌 찬송,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전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요즘은 말이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누군가는 검증된 뉴스보다 유튜브 그 알고리즘이 밀어올린 영상 하나를 더 굳게 믿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의견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서로 다른 현실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일도 생기는데요. 가짜뉴스는 그냥 틀린 정

홍보 하나가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 분노를 키우고 편을 가르고 결국 우리의 마음까지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빠른 판단이 아니라 더 깊은 분별이라는 사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삽시다.

예, 진리가 날 자유케 합니다. 진짜. 네. 진리, 하나님 말씀, 그 진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 믿음으로 행한 만큼, 행하지 않으면 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를 함께 동행하질 못해요. 예. 그 살아낸 말씀만 내 것이 되어서 그게 많을수록 자유케 하는 거죠. 자유케 됩니다, 진짜. 사람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예, 정말 자유케 되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늘어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조이포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조이포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불행한 거야. 예. 들으면서 찬양 중에 것이 하나님 만나고 말씀도 회복하고 다짐도 회복하고 사평로 시간은 뭔가 주님 안에서 다짐했던 마음들을 다짐하는 시간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달려와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네. 샵 7997 모바일

문자 예, 50원, 100원 네, 돈이 들지만 네, 들어오시면 행복해지고요. 만나 루인보 게시판 돈이 들지 않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블루 딱따구리님 반갑습니다. 요즘 다시 열심히 달려와 주셔서 힘이 됩니다. 근윤희님, 삼남매 아빠님, 배상진님 늘 묵묵히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고 현숙할 여인님 출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약해서 전 귀를 막기로 했어요. 툭 치면 쓰러지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많죠. 맞습니다. 피어나는 푸르름님 네. 고맙습니다. 그 고백 맞아요. 그래서 물론 무조건 막는 게 좋은 건 아닌데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견고하게 많이 많이 들은 만큼 분별력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소리를 완전히 다 막고 살 순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속해야 사니까 그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가 분별하고 아 세상이 이렇게 가는구나도 분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안에 그것이 네, 영적 근육이라고 저는 보통 얘기하죠. 네. 말씀대로 살아낸 만큼 근육이 생깁니다. 영적 이두 바꾼, 삼두 바꾼, 흉배근, 그다음에 뭐 승모근 아는 게 네 개밖에 없네. 네 개밖에. 제가 매일 뺏게 한다고 아이들이 놀려요. 옥주님 비가 올 듯 흐린 오후가 되는 길목에서 인사드립니다. 그래요? 멀지 않은 용인인데도 여기는 아직 맑은데요. 예. 또 이런 날 또 있군요. 요즘은 전국이 날이 비슷하더니 결국은 또 예, 각자 날짜 알아서 하는군요. 파주 사람님 진짜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햅시바님 마미님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맑은 물 정수기님도 너무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달려와 주세요. 김도연의 예수는 나의 힘. 최춘선 목사님이셨던 장로님이셨나? 아, 우리 그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이분의 예수천당 불신 지옥은 좀 다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삶을 돌아보면서 옛날에 인간극장에도 나오셨던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세상 그 이름 예수입니다.

장윤영의 성령이 오셨네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을 신청하신 분이 삼행시를 써주셨어요. 5297번님이. 아, 이거 좀 부끄럽지만 또 이런 거 해야죠. 단장님, 오늘도 시원한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시며 장시간 언제든지 어디든지 부르시면 달려가시고 찬양의 등불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의 방송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아유, 참 고맙습니다. 예, 성령이 오셨네. 오늘은 장윤영의 목소리로 신청하신 곡 잘 들으셨죠? 리브가님 아침부터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출첵합니다. 와, 일주일에 한번 좋죠? 뭐 매일 들어오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일주일에 한번 쉽지 않거든요. 네. 하나의 나누님, 덥지만 그래도 감사. 오늘 진짜 어제가 33도였대요. 오늘은 또 32도인가. 제니 할머니도 덥다고 하셨고. 수연님이 저 요즘 몸에 살을 덜어내느라 덜어내. 무슨 밥 덜어내듯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모두 날씬하고 건강하세요. 아, 맞아요. 살이 있는 것보단 예, 날씬한 게 훨씬 낫겠죠. 네. 오솔량님 진짜 오랜만에 오셨고요. 야야호님도 단장의 목소리 너무 듣고 싶었다고 달려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이 좀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이제 조이포유 교회를 섭외하고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10년 넘게 이 방송이 진행되면서 여러분이 몇 년 들었든 10년 들었든 또 새로 듣게 됐든 간에 여러분 중에 조이포유를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 삶에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또 여러 가지 치유의 경험이 있거나 정말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에 시절에 큰 힘이 됐던 그런 간증들을 좀 담아서 영상에 담아서 좀 보내주셨으면 싶습니다. 시간은 30초 내 안으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사진 찍고 영상 찍을 때 세로로 찍잖아요. 위로 길게 말고 가로로, 그러니까 옆으로 길게 해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렇지만 짤막하지만 은혜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녹음하셔도 좋아요. 지금 뭐 이렇게 빨간 거 누르면 녹음되죠. 저는 일산에 사는 최인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11년 동안 들으면서 지방에 4시간, 5시간 운전하면서 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찬양이 훅 들어오면은 그냥 입을 크게 열리며 찬양을 하게 됩니다. 4시간, 5시간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기도 하면서 저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예, 저에게는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부르면서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은 또 입원했었는데 어느 날 입원했는데 집에서 TV 보던 제가 TV도 안 보고 조이포유만 옆에 끼고 누워 있었는데 오늘 찬양이 제 가슴으로 쑥 들어와서 정말 어떤 위로보다 어떤 치료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진짜 찬양하다가 내 우울증이 치료됐습니다. 얘기도 되죠.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의 삶에 담게 한 30초 안으로 담아서 네,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요 제가 올려놨습니다. nearling.net 제가 영상 찍어서 보내실 곳 nearling@.net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곳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저랑 카톡 연결이 돼 있는 분들은 제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초 내로 해서 내외로 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조이포유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아주 구체적인 얘기도 좋아요. 짧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예, 만약에 사업을 하면서 했다면 그 장소에서 찍어서 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보내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이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가 예, 부탁드리고 될 수 있으면 이번 주일까지 꼭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예, 토요일까지 시간 내서 보내주시면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내차도기원님도 대전은 좀 흐리다고 올려주셨네요. 베토벤님이 그 최춘선 목사님의 인간극장 방영 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CD로 제작되어 발매도 됐군요. 전철역에서 맨발로 전도하시던 모습이 선하네요. 기억나시죠? 이분이 놀랐던 건 보통 그런 분들은 노숙자이거나 뭐 그냥 하는 일 없이 다니는 근데 이분이 집으로 찾아갔는데 집이 뭐 그냥 보통 시내에 있는 집에 중산층에 그동안에 이전에 일도 아주 좋은 일을 했던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제가 다 정확하게 기억이 못하지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맨발로 전도하니까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했다가 그게 아니라 말도 대화도 나누는데 너무 지혜롭고 아주 명확하고 명철 있으셨던 분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 있었죠. 네, 도전이 돼서 오죽하면 일반 TV에서까지 방송이 됐겠습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네, 세상이 충격받고 은혜받고 감동을 받게 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하나님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Joy for You 방송 들으면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받았던 시간들에 대한 기억들을 모아서 여러분 동영상으로 찍는 거죠. 전화기를 세로로 세우지 말고 옆으로 뉘어서, 그러니까 TV 모양, 네, 같이 옆으로 뉘어서, 네, 30초 안에 영상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Joy for You 후원자가, CBS 후원자가 50만 명이 만들어질 때까지 지금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뭐 어느 정도 분위기도 알겠지만, 아, 내가 이렇게 후원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더할 말이 없어요. 저도,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도 한 달에 12만원 합니다. 네, 12만원 하죠. 그런데요, 그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네, 너무 적어서, 참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습니다. 만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한데,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야 되고, 또 여러분도 쉽지 않고 어렵지만 진짜 신실하게 일하는 곳에, 선교사도 마찬가지지만 CBS가 선교사잖아요. 한편에 한국교회를 지키는 선교사입니다. 이곳에 헌금하는 일은 여러분의 물질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건 너무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올바른 곳에 나누면 내 물질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후원 집회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네, 이 영상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좀, 예, 영상에 사용될 테니까 여러분 꼭 보내주시고, 이메일 아까 올려주신 대로 제가 이메일 보내는 곳 올렸죠. 예, 그쪽으로 해서, 아니면 모르시면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면 되고요. 이메일 주소 nearling입니다. ling@다음.net 골뱅이 다음.net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달려와 주시고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참교육이라는 그 미니 시리즈를 그냥 재밌게 보다가 다들 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다 대부분은 속 시원해 하잖아요. 네, 속 시원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형태를 안 좋아하는데 소수 때문에 이 일을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교권국이라는 게 생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거기에 명언 중에 우리는 학생 편도 아니고 선생님 편도 아니고 학부모 편도 아니고 누구 편이냐고요? 약자, 피해자 편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예. 이런 피해자가, 근데 당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직접 당하지 않아도 옆에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쟤 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

부모님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하는 더 많은 사람, 직접 나서지 않고 싸우지는 않지만 직접 자기가 피해는 안 입었으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나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에 의해서 너무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예. 저는 그냥 속이 시원했습니다. 진짜 그거 제작하는데 뭐 진짜 반대도 많았대요. 근데 이 시대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도 그런 것을 향하려고 하고 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른 것을 얘기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줄 아는, 아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아예 나만 피해 안 입으면 되지, 이렇게는 살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라지 않은, 옳지 않은 것, 악한 것들과는 여러분 싸워주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 아름다운 땅의 이창익 목사님 지금 병원에서 투석 중입니다. 온 몸이 너무 뭐 종합병원이라고 해야 되는, 진짜 예, 여러 가지로 다리에 장애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밝게 사세요. 믿음으로 사시고 여러분 주님이 만지시고 치료하시길 여러분 꼭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글이 올라왔네요. 찬양과 함께하니 이겨내게 됩니다 하시면서, 아롱별님이 여름이라 덥지요. 더운 날도 감사함으로 잘 들어요. 점심을 냉면으로 먹으며 배경음화로 들어. 이제 다 드셨겠죠? 지선의 곡이 앞 시간에 나가서 네, 지선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네, 은혜 준비했고요. 오세연의 꽃말이 이어집니다.

오세훈 꽃말이. 예. 영광 영원 아빠님도 선교비. 예. 조금 금액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정말 금액의 문제는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죠. 너무 감사합니다. 최여사님 쉬다 보니 한 시간도 더 띵까띵까 했네요. 사병도 함께 집중 알바 시작합니다 하시면서. 아, 알바. 에이, 더운데 아무튼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주영님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우체국에서 일하시나 봐요. 주영님. 예. 서울 영동교회 수련회가 정해졌다고. 정말 많이 많이 은혜 받고 수련회 정말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청년부나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놀러 가지 말고 놀러 가는 일에 막 둘 중에 하나를 정하라면 적어도 수련회 갔다 오는 게 가서 즐거움도 크잖아요. 갔다 오길 꼭 바랍니다. 저희 아들도 지금 다니는 교회 청년부 다니는데 수련회 꼭 갔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다 커서 서른이 넘으니 뭐 뭐라고 얘기하긴 참 그래요. 예. 파크릭스님이요. 저는 퇴임했는데 새벽 4시 반이면 눈이 떠지네요. 눈 뜨면 자연스럽게 주위 부위에 손이 갑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음악 들으면서 공원 걷고 들어와서 계속 틀어놓고 집안일합니다. 벌써 12시까지 왔네요. 친정엄마 찬스 써서 엄마 텃밭에 심은 열무로 김치 맛있게 해주셔서. 이야. 평생 엄마는 정말 엄마 찬스 참 좋죠. 예. 아 열무김치면 뭐 진짜 고추장 들기름이죠. 아 들기름. 들기름도 맛있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어젠가 참기름이라 얘기했는데 들기름 맛있죠. 슥슥 비벼서 그냥 반찬 필요 없습니다. 꼭 있어야 된다면 열무김치 반찬엔 계란후라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무 김치로 비빔밥을 해 먹는데 필요한 건 냉국보다 아 침이 확 올라오네. 미역국 뭐 약간 따뜻한 국으로 하고 아 그다음 아 싱싱한 고추 이런 거 그저 고추 있으면 되네. 아 참 아, 침이 그냥 확 나와요. 확 나와. 정정희님은 부모님과 점심 식사 후 출첵합니다. 더위에 지치실까 봐 아빠는 육회 비빔밥을 엄마는 직접 어제 쏘온 묵으로 묵비빔밥으로 뚝딱 한 상 차려 먹었습니다. 88세 87세이신 부모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 함께 계셔주시니 저는 참 복 많죠. 그러네요. 네, 효도할 기회가 남아있으니 효도하시고 예,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도 누리시고 복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노인팅이에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게 강 같은 평화. 여러분은 출첵.

0: 수확을 마친 농부 아빠가 아들과 놀아주고 있다. 이 의자는 아이가 처음 말하던 날 만든 것이고요. 이 목마는 아이가 첫 걸음마 하던 날 만든 것이고요. 오늘은 대나무를 깎아 새 장을 만들어줄 거예요. 아빠가 아이에게 주었던 것은 시간의 선물. 사랑은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먼 훗날 한숨 지으며 내 살아온 동안을 돌아볼 때, 아, 내가 진정으로 살았구나 생각되는 순간은 오직 사랑으로 함께한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 시간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그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박노해 시인의 여행사진 에세이집 다른 길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성경엔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떨 땐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지 묻고 물어도 대답 없던 주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에 의해 수많은 고통이 전달되어지고 아픔을 낳고 상처가 생긴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그 수많은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넉넉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진다는 것도 주님 알았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애청자들, 우리 식구들에게 다 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일이 나쁘진 않지만

어떻게 우리의 작은 머리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식구들은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난 앞에서도 주님을 향해 두 손 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간 합력히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만한 그 주님의 시간에 풀어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더욱더 믿음 안에 좁은 길을 기쁘게 노래하며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의 기도에 이어서 라스트 나의 등 뒤에서였습니다. 기빠님이 예, 교회에서 너무 큰 일을 겪고 예, 그때 교회를 옮기면서 이제 찬양단의 찬양 들었던 찬양이 이 곡이라고 하네요. 예, 다시는 그런 정말 악한 자들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사감예감님이 지금 이 시간 제일 편안하고 기쁘다고 하셔서 저도 기쁘네요. 축복과 은혜의 날들님도 회사에서 힘든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 힘내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고백하는 건 진짜 주의 은혜고 또 참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블레스유님도 부디 어딘가에서 힘들고 힘든 여린 그 양들을 기억하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제비꾼님 출근길이시죠? 예, 한여름 쨍하다고 축복합니다. 그 발걸음. 아까 제가 열무 비빔밥엔 무슨 국이 좋은가 했더니 사모님 아이디가 사모님이세요. 맑은 콩나물국. 그거 좋네요. 좋네요. 이 맑은 콩나물국에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간데도 그 맛이 또 달라요. 집집마다. 제가 전주에 가면 먹는 집인데요. 꼭 맑은 콩나물국 나오는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참 다르죠. 예. 하다샤님 예산에 있군요. 빨래방 갔다가 급히 돌아와 출첵. 예산은 이제 남편 계신 곳이죠. 경주보다 더 덥네요. 윈데 장 보러 갔다 올게요 하시면서 예. 늘 열심히 살아내시는 그 발걸음 축복합니다. 미스터 선님이요. 주님이 주신 더위 잘 즐겨보아요. 가을 되면 여름이 그리울 겁니다. 가을이 그리울 자였는데 겨울이 되면 그리울 것 같아요. 추울 때 저는. 가을은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겨울 진짜 막 너무 추우면 이제 아우 차라리 더운 게 낫지 뭐 이럴 수 있죠. 자 오늘 강주영 씨하고 또 이윤아 씨, 이윤아님 주님이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제 딸의 절친의 남편이죠. 또 친한 오빠인데 혈액암이 걸렸다는 소식에 이제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너무 젊으니까 근데 완치됐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렇게 빨리 되나 싶을 만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원하기는 우리 식구들 암에 걸린 모든 분들을 주님 그 소식을 듣게 해주세요. 진짜 생각지 못한 때 정말 주님이 다 치료 완치됐다고 그냥 소원입니다. 소원 주님 만져주시길 주님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계획을 바꾸시더라도 주님 제발 치료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여러분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예,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트루바 그래도 주의 은혜라 김의 은혜 주의 은혜라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2부 좀 1부 밥 다 드셨으니까 좀 달려오시면 안 돼요. 진짜 출첵 두 글자라도 샵 7957 모바일 문자 만나 레인보 게시판 이렇게 백합님처럼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이라도 안젤라님처럼 아멘 한 번이라도 달려와 주세요.

네, 김혜은의 주의 은혜라까지 듣고 왔습니다. 유리정은님 오셨는데 일본에서 그 일본에 또 미국의 미호세님, 뭐 캐나다에 또 스페인에 그리고 중국의 예수애님도 더 여러 나라 있겠죠. 제가 다 기억 못하지만 분들 여기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또 선교사님 계시면 여러분의 영상 좀 꼭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외국 생활하면서 또 선교 사역하면서 이 조이포이가 어떤 힘이 됐는지 어떤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쭉 한번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메일 주소 올려놨고요. 제 카톡으로나 구글에 올려놨던 구글에도 방을 해놨대는데 우선은 제 조이포유 아니면 저에게 연결됐거나 하면 우선은 이메일 보내드린 곳으로 올려주시고요. 제가 또 내일쯤 다시 구글에 이렇게 그렇게 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드라이브 맞아 드라이브 안에 넣을 수 있는 주소들 제가 받아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하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주님의 딸 되기를 소원한다고. 또 바이블 1029번님도 사무실 9시 출근과 동시에 레인보와 함께하고 있다고. 세이머들이 준비해 놓을게요. 그리고 새싹들이 많이 오셨어요. 제가 흥 하는 바람에 체르니 마야님 달리미님 영육구원님 또 카누엄마님 장지현님 등등 많은 분들 또 하영천사님 또 도자기 만든다고 하시네. 오늘 복지관에서 네. 서우아빠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사연이 바른성공님이 듣기만 하다 처음 참여한다고 또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물 좋은 오징어 사고 시어머니 좋아하는 옥수수 사가지고 동행 받으면서 집으로 가는 중 전철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그렇듯이 힘들 때 동반자 조이포유로 합니다 하셨는데 이런 마음들 한번 보내주세요. LSS님이 주님의 이끄심을 믿는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길 간구합니다. 저도요. 예. 푸른 기도 용사가 되고 푸나님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고 손자

5살 생일로 어린이집 보낼 케이크 예약하고 모닝커피 마시고 왔습니다. 그쵸, 뭐 어린이집에도 생일이요 뭐 보내고 인사하고 뭐 이런 게 참 많아요. 예. 해야죠, 또 할 건. 또 문화니까. 예. Amazing Grace의 여호와 이래 준비했고요. Given 없습니다. Same 어드리.

이거 같대? 네, 오늘 이거 같대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뭐 이 가사를 제가 오늘은 소개 안 해드려도 다 알 겁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외롭고 힘들 때 내가 잘 될 때 말고 내가 망했을 때 내가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 내가 잘 나가서 막 베푸지 못하고 어려워서 도움을 청할 때 그때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이잖아요. 근데 죽도록 아무도 관심 없고 평생 너무 작은 자로 태어났을 때 그때도 여전히 내 옆에 있어주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자녀 삼은 하나님을 부모로 삼은 아버지로 삼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요? 이 자연스러운 삶을 버렸다면 우린 크리스찬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의 손길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 곡 어때? 여러분을 오늘은 손승연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노래하죠. 내가

아, 좋다. 손승연. 네. 여러분 듣고 왔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수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나가요. 어서 들어와 주시고, 네, 여러분 또 해외에 있는 분들도, 또 이곳에 있는 분들도, 조이포이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눈물, 콧물, 코끝, 콧잔 등 찡하던 기억들 있으면, 예, 여러분 영상으로, 가로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예, 세로 말고 가로로 찍어서, 네,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랑 이 전화 카톡이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전달할 테니까요. 네, 해외에 있는 많은 식구들 같이 좀 보내주십시오. 여기서 행복하긴 이 방송 들으며 감자와 양파를 갈아 감자전을 부쳤는데 계속 먹게 돼요. 배가 빵실하며 영혼도 사평로 덕분에 풍성하다고. 아, 감자전 진짜 맛있죠. 네. 네, 흥부전, 그 다음에 네, 토끼전, 다음에 감자전이죠. 아, 죄송합니다.

하나빈님이요.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주님,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아들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붙잡아 주세요. 이 문장 안에, 글씨 안에 간절함이 정말 있으시네요. 아멘입니다. 주님. 제비꽃님, 남편과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 저도 뭐 늘 있죠. 부부는요. 찬양 듣고 또 회개하네요. 멋지다. 제비꽃님. 배소연님 감사한 하루라고 해주셨고, 7232번님은 유년부 사형리 글 없는 책 만들기 준비 중입니다. 아, 그림으로 하나요? 아, 귀한 일을 하시네요. 네, 응원합니다. 자, 소양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리고 지영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까지 듣고 왔습니다. 가영공주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조이포이 들으면 빛이 비친다고. 아이 고맙습니다. 요나단님, 제가 사랑하는 24시간 찬양방송 조이포이가 더 풍성해지길 바라며 방송 후원 금액을 늘려봅니다. 단장님 저 잘했죠? 완전 잘했슈. 아이고 참 고맙슈. 아, 뭐 제가 고마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이 축복받을 일이니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조이포유가 더 힘내겠습니다. 라니님 오늘 아유 찬양이 콕콕 박힌다고 하셨는데 신청음악을 오늘 제이슨님도 그렇고 오늘은 다 정해져 있어서 내일 다시 한번 꼭 신청하시면 꼭꼭꼭꼭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진짜 보내드리겠습니다. 4378번님이 제 이름을 체인 할 때 체인혁. 야, 이 채 씨가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괜찮은데요. 최인혁의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들으면서 은혜 충전 중입니다. 늘 따뜻한 기도로 힘이 되어주신 우리 이난영 권사님, 오늘도 남은 하루 평안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서 옆에서 따뜻하게 늘 함께 해주시는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아유 참. 이런 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네, 네. 프리지아님, 지가 왔어요. 복지관 갔다 이제와 밥 차리며 배고프시겠다. 제가 그렇거든요 지금. 자, 부흥 한국 싱어즈 합창입니다.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가 오늘 끝곡이고 전 내일 다시 오고요. 자, 오늘 못 들으신 거 꼭 내일 보내드릴게요. 한 번 더. 내일 신청해 주세요. 영상 내일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완전한 길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기뻐 뛰면서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0: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 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칼렐 지브라는 신전의 두 기둥처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신전의 두 기둥은 나란히 서 있죠. 그 사이로는 자유로운 바람이 오고 가고요. 기둥이 가까워지다 못해 하나로 포개진다면 신전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가로수가 우거진 길을 걷는 걸 좋아합니다. 길가의 나무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어요. 지나치게 가깝게 붙어 있으면 가지가 부딪히고 꺾일 거예요. 뿌리를 뻗어나갈 자리가 부족해 잎이 마르겠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기둥도 나무도 사랑도 관계 또한 그렇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정현주 에세이 그래도 사랑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1: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전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35절과 37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남들에게 지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뒤처지면 금세 불안해지곤 합니다. 일본의 시인 미야자와 겐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병상에서 쓴 수첩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욕심도 없고 화내지도 않으며 언제나 조용히 미소 짓는 사람. 모두에게 바보라 불려도 칭찬도 받지 않고 고통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 평생 가난한 농민들의 고통 곁을 묵묵히 지켰던 그의 삶을 생각하면 이 바보 성자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가늠하게 되는데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도 세상의 눈에는 그저 미련하고 어리석은 바보의 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바보 같은 사랑이 결국 우리를 살렸죠. 남보다 한 발 앞서기 위해 잔뜩 힘을 주고 살다 보면 어느새 숨이 차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한 주간의 중반인 오늘 오후만큼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 대신 주님을 닮은 거룩한 바보로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힘을 빼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평안을 소망하며 오늘 첫 곡 전해드립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소프라노 최정원의 찬양이고요.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나무엔이 부릅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존 루터의 곡 평강의 하나님, 안산 시립합창단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소프라노 최종원의 목소리에 이어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나무엔의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 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수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김선주님, 푸른동사님, 축복동행님, 블루딱따구리님, 마라나타님, 태연님, 식인님, 민민하하님, 산사랑님, 아로아님, 심구님, 스마일님, 준호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안젤라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보라미님이 진디님 전주찬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병희님도 사부작 사부작 조금만 움직여 일해도 땀이 흐르네요. 잠시 쉬면서 함께합니다. 폴라리스님도 참다 참다 드디어 에어컨을 틀으셨다고. 아, 저도 그동안 저녁에 이렇게 앞뒤로 창문 다 열어놓고 좀 잘 버티고 있었는데 어제는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에어컨을 틀었는데 이제 점점 에어컨 트는 날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키리님은 은행 근무하다 짜장면 먹고 나와서 은행 근무합니다. 아, 강릉은 기온이 24도인데 엄청 덥네요. 어여쁜자유님은 자매들과 여행 다녀온 후 들어왔다고 보내주셨어요. 잘 다녀오셨나요? 사진도 많이 찍으셨고요. 김명수님은 오늘도 수요 직장인 찬양 예배 드리고 조금 전 집에 들어와 함께합니다. 어쩜 그렇게 맨날 찬양 예배를 다니시는지. 와, 그 꾸준함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기도용사가 되고픈 나님이 지나나님 저 입원했어요. 위장에 탈이 나고 염증이 있어서 당분간 금식이라고. 아이쿠, 저는 가끔씩 머리가 아파서 고생이라는 사연을 보내주셔서 결국 머리 때문에 뭐 두통이 심해지셔서 그렇게 됐나 했는데 그건 또 아니었네요. 얼른 나으셔서 퇴원했어요. 이런 소식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동사님도 입원 중인데 소낙비가 많이 내려 베란다 문을 열어둔 채 고3 아이가 학교를 가서 부랴부랴 택시 타고 집에 왔는데 다행히 거실에 비가 안 왔더라고요. 확장형이라 비 올 때면 염려되었어요. 윗지방은 후덥지근하다는데 여기는 시원합니다. 푸른동사님도 병원에도 계시는군요. 아프신 분들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리차드 길라드가 작사 작곡한 찬양 The Servant Song, 제자의 노래, 마라나타 프라미스 밴드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사 살펴볼게요. 내가 너의 종이 되도록 허락해 줄래. 너에게 그리스도처럼 되어주도록 허락해 줄래. 내가 너를 섬기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자. 서로 돕고 평안을 나누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길 구하는 찬양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스웨덴 찬양 브레드 디나 비다 빈야르, 당신의 넓은 날개를 펴시고, 시그바르트 닥슬란드의 찬양으로 이어서 듣습니다. 김미 지저스, 린다 랜드의 찬양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더 서번트 송 마라나타 프로미스 밴드의 찬양이었고요. 브래드 디나 비다빈 야르, 시그바르트 닥슬란의 찬양에 이어 김미 지저스 린다 랜드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메시지를 담은 시편 37편 4절에서 7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시편 37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윤희중 편곡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제이 마스터 코랄의 찬양이었고요. 그 사랑 얼마나 김승미의 목소리에 이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소프라노 이혜원이었습니다. 고유은희님, 멋쟁이님, 장기영님, 배고픈 고질라님, 들풀님, 코람데오님, 토피노라떼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스농부님이 지나나님, 주차님들 더워도 너무 덥네요. 건강 지켜보아요 하셨습니다. 아, 이런 날 또 일하실 때 얼마나 또 힘드시겠어요. 땀 삐질삐질 나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임님이 한의원 다녀와서 방에 누워있는데요. 열린 창문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 더운 줄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강원도 강릉이다 보니 바닷가 쪽은 좀 더 시원하잖아요. 여주왕자님이 목장 예배 때 먹을 12인분 닭볶음탕 재료 손질하며 듣고 있어요. 제발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 또 예배 때 닭볶음탕으로 다 같이 또 식사 나눔하려고 또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군요. 힘내시라고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신혜숙님이 제주 여행 3일차 오전부터 촉촉히 비가 오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햇님이 찡찡이에요. 키즈카페에서 놀다가 유명한 보말국수 먹고 와서 공항에서 기다리네요. 이틀간 맑은 날씨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제주도는 날씨가 한몫하잖아요. 아, 맑은 날씨에도 좋은 곳 많이 즐기고 보고 또 누리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부럽네요. 희민 희승맘님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매일 듣진 못하지만 시간이 맞으면 듣고 있어요. 저는 지금 배추김치 담는 중에 절여놓고 사연 남겨봅니다. 시간 허락될 때마다 또 함께 할게요. 찬양과 함께하는 말씀도 참 좋네요. 앞으로 또 자주자주 틈틈이 네 저 왔어요 이렇게 또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한여름밤의 소나기님이 유리온실에서 토마토 작업 중인데 무더워서 힘드네요. 힘내려고 찬양도 남겨주셨는데 아, 아이스라떼로 커피 수혈하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오늘 좀 더워서 그런지 신나는 곡들 좀 템포 있는 곡들로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무장해제님은 바빌론 강가에서 이 곡 남겨주셨고요. 또 희민 희승맘님은 팀노거십에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보내주셨어요. 이 곡 들려드려요.

오늘 끝곡 심상종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연주곡 흐르고 있습니다. 시인 미야자와 겐지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세계가 모두 행복해지지 않는 한 개인의 행복은 있을 수 없다. 그의 시 속에는 이런 구절도 있어요. 동쪽에 아픈 아이가 있으면 가서 보살펴주고 서쪽에 지친 어머니가 있으면 가서 그 무거운 볏짐을 지고 실제로 그는 농촌 공동체를 세우고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가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묻는 것 같아요. 너의 기도가 혹시 너와 내 가족만을 위한 울타리가 되고 있진 않은가? 이제 우리의 시선을 조금 넓혀보면 어떨까 싶어요. 내 주변에 아파하는 이웃,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 짐을 함께 나눠지는 것, 우는 사람 곁에 조용히 앉아주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가장 작고 아름다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6: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세상이 혼탁해지고 경쟁사회가 될수록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포원은 내 자녀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라서 걱정이 더 될까요? 덜 될까요?
1: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로 그냥 그 팩트 어떤 수치로 조사를 한 걸 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의 실태를 알아보는 조사 질문을 이제 저희가 가져왔는데요. 한번 같이 답해보세요. 먼저 자녀들이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거나 하지 않을 것 같다. 한번 답해보시겠어요?
2: 그럴 것 같아요.
0: 그럴 것 같아요. 걱정이에요.
2: 왜냐면 어른들도 사실 코로나 이후로 많이 느슨해진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그냥 제가 또 말씀드려볼까요? 실제로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그렇다라는 대답이 나왔다고 해요. 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35%가 부모님보다 못하거나 아예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해요.
3: 그럼 이번에는

0: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목사님들?
1: 저는 관계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또 교우들과의 관계, SNS와의 관계. 앞으로는 SNS가 발달될수록 휴먼 터치, 그래서 하이터치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우리 삶의 큰 이슈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잘 되면 하나님 덕, 안 되면 내 탓. 그래서 내가 제일 걸림돌, 나부터 시작을 하자 생각을 해요.
3: 네. 네. 많은 부모님들이 나도 잘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걸림돌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나도 고민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뒤처지기를 바라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계속 가게 하고 신앙 우선적으로 계속 강요하기에는 나도 고민이 많아요. 이런 생각 자체가 걸림돌로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4: 네, 그래서 제가 통계를 좀 봤습니다. 첛 번째는 각자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서가 23%가 나왔고요. 그리고 부모의 얕은 신앙이 19%. 그리고 신앙 교육의 구체적 방법을 몰라서가 16%가 나왔습니다. 네.
5: 그러니까 가정을 신앙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 지원받고 싶은 그런 방법도 많을 것 같아요.
0: 네, 보면은 자녀와의 대화법, 또 부모의 역할 교육, 자녀와 함께하는 신앙 프로그램 등 주로 자녀에 관한 것이 상위권이거든요.
5: 네. 크리스천 부모님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과연 내 자녀의 영혼 어떻게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 설교에서 그 해답을 좀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희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1: 우리가 부모 하면 난 정말 좋은 부모야. 그렇게 느끼는 부모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미안하고 뭔가 못해주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저처럼 직장 여성인 경우에는 항상 거기에 있어주지 못했다라는 미안한 마음을 사실은 가지고 삽니다. 근데 이제 영적인 면에서도 보면 성경에 그 좋은 부모 밑에 꼭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또 나쁜 부모에게 나쁜 부모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나 에게서 좋은 사무엘이라는 자녀 나왔죠.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를 배워서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했겠어요. 사무엘 자녀들은 굉장히 악했어요. 뇌물 받아 먹고 그런 자녀들이 나왔어요. 또 사울 같은 경우는 사울은 좀 악했는데 요나단 같은 좋은 아이도 나왔잖아요. 다윗 어때요? 다윗은 다양하지만 다윗을 배반한 자식도 나오고 누구를 죽인 자식도 나오고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내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 나쁘고 내가 좋기 때문에 좋을 거다 그렇게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한 네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첫째는 연결해서 부모님들이 너무 죄의식을 가지거나 자책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관찰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Taught,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caught, 습득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러면 말로 가르쳐갖고 되느냐? 그거보다는 평소에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책하지 말고 제가 권하는 것은 부부의 삶, 각자 부모의 삶을 열심히 씩씩하게 자기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나라 사람은 아이에게만 포커스를 해요.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별로 배울 게 없어요. 전부 자기한테만 맞춰져 있고 자기 때문에 부모가 싸우고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것에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교회 부모님 다니세요. 너 교회 다녀라. 막 이렇게 하면서 돈 때문에 부부가 식탁 자리에서 심각하게 얼굴을 붉히고 막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프로세스를 해요. 저게 신앙과 내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게 다른데 혼란을 일으키죠. 주어진 경제력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면 믿는 게 무슨 소용이야. 그런 생각하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내 신앙, 나에게 주신 삶을 부모는 열심히 살아요. 그거를 습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0: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죠. 에베소서 6장 4절 유명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자녀가 말을 안 들어. 그럼 야단 쳐야죠. 그럼 노여워해. 괜찮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는 것과 역행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여워해요. 나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예를 들면 공부를 너무나 강조해서 마치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양 강요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아니죠. 노여운 거예요. 또 좋은 회사 취직이 인생의 최고인 것처럼 얘기해요. 노여운 거예요. 그렇죠? 친구랑 비교해요. 노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자녀가 노엽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양육하다라는 것은 영적, 육적. 그러니까 삶이지 영적인 게 따로 있고 육적인 게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요리를 해줘도 거기에 영성과 사랑이 묻어 있을 때 아이들은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끊임없이, 왜냐하면 언젠가 떠나가요. 우리 아이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때를 겨냥해서 아이를 키워야지 지금만 생각하고 떠나간다면 어떡할 거예요? 헬리콥터 마음으로 돌아 거기서 뱅뱅 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겨냥해서 키워야 된다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제가 무슨 조언을 구하니까 네가 기도하고 네가 결정해라. 되게 섭섭했어요. 다른 분들한테는 막 조언 주는 것 같았는데. 근데 그것이 최고의 답이었어요. 제가 결정하고 제가 기도하고 하니까 잘못됐어. 아버님이 이래라. 그러면 잘못되면 아버님을 원망하죠. 근데 내 책임. 그거를 제가 컸을 때는 그만큼 키웠으니까 네가 결정해라. 그게 너무나 좋은 답이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자녀를 즐겨라. 그게 무슨 말이냐. 자녀는 상급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자녀를 걱정해서 그 들들 볶는 바람에 즐길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은 이상해요. 저만 보면 뭐 이렇게 심각하다고 해도 얼굴이 확 밝아져요. 그냥 윤희냐 막 이래요. 그리고 너무나 기쁨이 있다는 듯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도 제가 병원에 이렇게 오니까 윤희 거기서도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그러니까 막 윤희 왔냐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 표정 있잖아요. 네가 있어주니까 너무 좋다. 집안에 와주니까 너무 좋다. 근심 걱정도 다 사라진 듯한 그것으로 우리 자녀를 맞아줬는지. 아이고. 그리고 너는 훌륭하게 될 거야. 넌 잘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이 계시잖아. 기대를 어느 정도 해줬는지. 그것이 공부 잘해라 뭐 어쩌고 학원 갔냐 이런 것보다 그런 게 신앙이고 삶이고 그죠? 그런 부모님이 가진 신앙 교회 가고 싶고 닮고 싶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 상급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부모 각자의 삶 부부의 삶을 훌륭하게 먼저 살아내는 우리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저도 뭐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교훈이. 인생을 통해서 배운 교훈. 그 중에 하나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의외로 많더라. 너무나 단순한 것 같지만 진짜 노력과 그 시간과 많은 것들을 정성으로 들였지만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올 때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배로 나온 자식이나 또 입양한 가슴으로 나온 자식이나 동일한 거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둔 죄. 뭐 별죄가 다 있어요. 그리고 말썽 피우는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이고 이 왼수야. 사실은 그 말을 들을 때 뭐 왼수랑 같이 사는구나. 참 그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무자식이 상팔자다. 랑까지 말까지 있어요. 사실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러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 안 하고 할 수 없을까? 진짜 좋은 자녀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

것들이 있어요. 저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를 뽑자면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좀 뽑고 싶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사실 교육의 패러다임에 보시면요. 이미 바뀌었죠. 교수법,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습법, 배우는 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친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배우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접근할 때 우린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배울 수 있게 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현대 패러다임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이 배우게 하라. 그럼 과연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 저는 전제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다. 저는요, 거기에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나한테 주신 특별한 선물과 기회다. 어떤 기회냐 하면은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자녀를 키우면서 느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느끼게 되고 또 자녀의 못난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또 봐요. 그러니까 그 관계라는 것이 참 묘한 관계구나.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소중한 관계를 세우라고 하는 주신 기회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 전제로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한다. 그 전제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울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거는 사실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억지로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는 것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우리 김유일 목사님이 터시 아니고 커웃된 거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결국 본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나쁜 것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것으로 가르칠 수 있는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실수를 합니다. 근데 오히려 실수의 기간이 자녀들하고의 대화의 기간이 되고 또 기회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저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꼭 보장되는 건 아니다. 사무엘의 경우가 그렇고 다윗의 경우가 그렇고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분명한 건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니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요, 그 거듭난다는 말씀이 거듭이 아노생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다시라는 의미고 있지만 하늘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변화,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CC에서 전도를 훈련시키면서 이 말을 합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만을 전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성공적인 자녀 교육은 성령 안에서 행할 것을 배우게 하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성공적인 자녀 양육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영혼이 빼앗기지 않게 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축복의 선물을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귀한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에서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구호를 외치곤 하죠. 그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예로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참 잘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듯이 부모 세대가 아무리 잘해도 자녀 세대가 부모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다음 세대가 왜 다른 세대가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단은 우리의 자녀 세대, 자손 세대를 침노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단에게 자녀를 빼앗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공부가 하나님보다 우선일 때죠. 스펙을 강조해서 신앙 쌓기보다 스펙 쌓기를 계속 강요할 때입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성공이 늘 성경보다 우선 순위에 있을 때 자녀를 사단이 침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에게서 자녀를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도 있겠어요. 무엇입니까? 첫째, 세상의 위협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양육하고자 실험하는 겁니다.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말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렇게 했죠. 또 세상의 스펙,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는 실험을 멈추지 않는 거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실험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부모 세대가 실험하면서 자녀에게도 그 실험을 할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 사단에게서 자녀를 지키고 자녀의 신앙을 잘 세워주기 위한 신앙 전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경건의 훈련을 함께 하는 겁니다. 큐티든, 성경 읽기든, 성경 필사든, 기도든, 가정예배든, 부모가 자녀 세대와 함께 영적인 공유, 공감, 소통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신앙 전수의 1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만 맡겨놓고 영적인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1세대의 교사로서 자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실험이 필요합니다. 그들 세 번째는요, 무엇보다 부모가 자녀 세대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녀에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자녀 세대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면 반드시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 우선성을 붙들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부모 세대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들이 신앙적 자립을 위해서 실험했죠. 어떻게 실험합니까? 하루 세번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실험을 함께 합니다. 오늘 우리 세대, 자녀 세대가 신앙의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일은 이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 자녀 세대는 결코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시대,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0: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세대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라도 이탈한 자녀 세대가 있다면 반드시 다시 회복하는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예비 아빠 민우 씨 그리고 예비 엄마 마주 씨도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설교를 들으면서 더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정답은 예, 아는데 참 어렵다. 예, 본이 되어라. 예, 이 말씀이시니까요. 예.
1: 그런데 세 분 같은 자녀들이라면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말썽도 안 부리고 특히 강성훈 전도사님 네. 같은 자녀라면은 뭐 CCC에서 전도해라 하면은 일주일에 한 다섯 명씩은 전도할 것 같고 정말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이요. 저는 자녀 세대가 자녀가 없지만 10살 차이만 나더라도 언어도 다르고요. 생각도 맞아. 다르더라고요.
3: 근데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좀 라떼는 말이야.
1: 벌써?
3: 그러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요즘 아이들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 빨리 물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직 자녀들도 없는 제가 좀 걱정이 좀 됩니다.
4: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음, 그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내 자녀가 영혼이 만약에 빼앗긴 상태가 됐다 그러면은 부모로서 뭘 보고 우리가 또 이렇게 캐치할 수가 있을까요?
2: 거기에 제가 하나 더 예,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면 온라인으로 정말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부모님들이 저도 그렇거든요. 아이와 단절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맡겨드려야지 맡기면 되는데 그 맡겨야 하는 걸 알면서도 저도 자나깨나 요즘도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지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그런 저를 보는데 저뿐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 저는 온라인에 모든 것을 뺏겼다는 말에 정말 동의합니다. 찾아오는 방법이 참 힘들어요.
2: 네.
5: 근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하나는 절제를 가리키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들은 오냐오냐 그거 애들 잘 해주려고 오냐오냐가 아이를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한 시간 온라인 하기로 하면 한 시간. 그죠? 두 시간 하기로 하면 그 약속을 안타까워도 딱 제안해주고 지키게 하는 습관은 그런 것들은 부모가 해줘야 돼요.
2: 맞아요.
5: 그래서 그게 잘 되면 나중에도 그런 능력이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애가 더 이걸 하면 애 살펴서 취미라든가 다양한 뭐 놀이라든가 더 온라인보다 재밌는 거를 찾아줘야 돼요. 그런 노력은 뭐 친구랑 관계에 뭐 초대를 한다든가 그러면 아이들이 아 이게 이제 다양하게 재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시기는 뭐 하라 마라 해서 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굉장히 중요시한 게 뭐냐면 그 사춘기 반항의 시기에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저희는 관계를 깨지 말자. 그 세 원칙이에요. 하나는 절대 관계를 깨지 말자. 두 번째는 바운더리를 정해주자. 그래서 그 바운더리에 있는 한 아주 세세한 것은 간섭하지 말자. 뭐 교회 다니는 한 그다음에 본인이 결정해서 하기로 하고 뭐 밥 먹을 때 핸드폰 이런 거 갖고 다 하면 관계가 다 깨지니까 그거 바운더리를 쳐주고 그 대신 바운더리를 우리가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굉장히 무섭게 했어요. 이건 뭐 받아줄 수 없는 거. 그래서 얘가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구나를 분별하되 근데 이제 그 관계를 깨지 않으면 좋은 게 뭐냐면요 넘어가요. 사춘기는 근데 얘가 상처받은 기억이 별로 없고 자기 혼자 반항하게 놔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시기가 지나오면 돌아온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지금은 아주 나쁜 기억들이 없기 때문에 대화하고 이제 편안하게 우리가 이제 성숙한 대화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부모가 이제 자녀 눈치를 본다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는 눈

0: 눈치 많이 봐요. 이렇게 전화하고도 뭐 카톡으로도 이렇게 하고도 얘가 지금 기분 좋은 거죠? 내가 뭐 말 잘못한 거 없는 거죠? 서로 체크하는 역할 하는 거. 그러면 이 온라인 시대에 이제 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은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1: 부부 간의 그 기준을 같이 동일하게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2: 뭐 많은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더하기 뭐하지만 저는 하나를 딱 더하자면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터넷을 요새 애들은 전화하면 안 받는데 문자하면 당장 답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도 저는 카톡이나 이 아이가 쓰는 다른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게 참 쉬워요. 그래서 자기가 편한 시간에 해주니까.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혹시 그거 아세요? 군싹.
3: 그건 또 무슨 말이지?
2: 군침이 싹 돈다.
4: 군싹.
2: 그래서 군싹 같은 거 이게 막 먹는데 음식 같은 거 찍어보면 군싹 하면은 사실 20, 30대는 깜짝 놀라죠. 어떻게 부모가 저런 말을 할까? 그 다음에 완네스. 너는 완네스야.
3: 완네스?
2: 완전 내 스타일.
1: 여기가 배우기.
3: 지금 깜짝 놀랐어.
1: 둘이 배우고 있어요.
2: 그러니까 네. 그런 말들을 가끔가다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고 니네 세대에 관심이 있어를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호랑이를 잡으면 호랑이 굴로 힘들더라도 들어가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4: 네.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저도 정리하자면 자녀는 관리가 아니라 관심과 관계다.
3: 관심.
4: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자꾸 관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가 정말 관심이 있는 것에 들어가서 함께 관심을 가져주면서 관계를 계속 세워간다라면 자녀들은 결코 이렇게 떠나지 않을 거예요. 잠시 떠났다라가도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정도로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 현대인에게 가족이 함께하는 시공간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참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서 어떻게 그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나라가 사라졌을 때도 신앙이 잘 유지됐을까 살펴봤는데 그것이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공간을 철저하게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과 절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때는 할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자손 세대가 전부 같이 모여서 꼭 공동체 식사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엄마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담당하고 요리를 담당하고 각각 일을 분담해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계속 가진다라면 그 관계가 깨지지 않고요. 두 번째는 좀 힘들어도 절기를 꼭 지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 세대에게 종종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자녀에게 꼭 얘기해서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자녀들도 함께 경험할 때 그 하나님 경험이 우리 자녀 세대를 지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씨름들을 우리도 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매주 온 가족이 이렇게 교회에 함께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이렇게 보낼 수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나았는데 지금 같은 시대가 올 줄 알았나요? 자녀들의 신앙과 인생을 붙잡아 줄 곳이 정말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더 어려워지는데 불안감이 커질수록 자녀들의 이렇게 자립심, 자립감을 더 키워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5: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6: 자녀들의 영혼에 강력한 영적 백신을 심어주기 위한 질문 타임!
5: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신앙도 가정에서 평소 길러주고 키워줘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김윤희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같이 가져가면 좋을 신앙 습관이나 뭐 우리 가정만의

0: 신앙 루틴이 있다면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리고 하나 더. 지금 혹시나마 목사님 가정에서 지금 실천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면 그것까지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실천하셨던 것도 중요하고요. 네. 떠났으니까. 네. 저희는 각자가 좀 바쁜 편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기독초등학교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다니지만 기독초등학교가 참 좋은 게 예배도 있고 선생님이 기도로 지도해 주시고 거기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약간 대신하게 한 거죠. 그런 것들을. 또 부활절 되면 미디어 금식을 해요. 그러면 TV나 이런 거 미디어 일절 못해요. 그래서 가족이 같이 금식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서포트하면 되게 그렇게도 좀 했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잠자기 전에 기도해 주면서 세 가지 감사한 거 하면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해요. 너무 감사한 거 세 가지, 나 감사한 거 세 가지. 그럼 많이 하루를 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멈추고 제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그럼 애는 나를 기다려야 되잖아. 일부러 맨 뒤에 앉혀놨어요. 어린애일 때도. 그러면 엄마가 성경 공부하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뭐 하나도 못 알아듣죠. 그래도 그런 거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가 듣는 거 보는 거. 또 아빠가 이제 대학생 집회하면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와 이렇게 믿는 대학생이 이렇게 많은지. 또 간사님들하고 뭐 어디 성지순례 갈 때도 이렇게 데리고 가면 간사님들이 잘해주시잖아요. 그럼 아 세상이 이제 그런 초등학교 시대 때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훌륭한 좋은 사람이 많고.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 시절 때는 정말 어떤 뭐 아까 우리 이 목사님이 제시하신 가정의 그런 루틴 또 행사 또 교회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 신앙의 영향을 스펀지예요. 어떤 걸 흡수하느냐가 미래를 결정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중고등학교 때 관계 잘 해치지 않게 하고 하면 대학교 때는 이제 정말 성인다운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아, 또 이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또 근데 또 밖으로 나가게 되면 가정 밖으로 나가게 되면 좀 문제가 좀 달라져요. 그 밖에서 그 세상과 친구들이 하는 말들 들어보면 뭔가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또 반대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는 그 신앙적인 말들은 뭔가 미련하면서도 좀 바보같이 여겨지는 분위기를 좀 형성하게 돼요. 안 그래요? 마주 씨?
3: 네, 좀 가정과 교회가 너무 순진하게 접근하는 건 아닌지 사탄의 공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이상감 목사님 또 청소년과 청년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좀 방법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4: 영적 전쟁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세대나 사단의 침노가 있었고 어느 세대나 그 모양은 제각각 달랐지만 영적 전쟁은 공통적으로 있어 왔거든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표현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저는 그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자녀에게 그렇게 신앙을 강요합니까? 라는 말을 종종 듣는데 저는 군사는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연약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군사라고 생각해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녀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이해하면서 함께 영적 전쟁을 해가는 것이죠.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의 영어로 찐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진짜 중에 진짜를 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느끼기에 우리 부모님은 찐이야 이러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반항하고 또 저항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찐이야라고 생각하면 항상 그 테두리가 있고 한계선이 있어요. 자녀들은 그 길을 사실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정성이 통한다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또 청소년, 청년들을 가르칠 때 그들이 무엇에 반응하는가를 잘 살펴보면 진정성에 반응을 해요. 예를 들면 아주 똑똑하지 못해도 부족해도 정말 교사나 부모님이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끊임없이 섬겨주면

0: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탁월해도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찐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튕겨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들을 둔 부모 세대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진정성은 탁월함과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 탁월할 수 있어요? 다 뛰어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신앙대로 잘 살아가지는 못해도 신앙대로 살려고 실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현장에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보여주는 것.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정말 실험하는 것을 자녀 세대가 보고 들으므로 아 우리 부모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분이야 이것을 보여줬다라면 저는 그 영적전쟁에서 자녀 세대가 어떻게 세상을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잘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딱 한마디로 줄이자면 찐이 되시라.
1: 찐.
0: 이렇게
1: 찐.
0: 얘기하고 싶어요.
2: 찐.
1: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그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저처럼 좀 꿈이 많은 청년들이 좀 단절되고 외로워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예요. 그럴 때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왜 주변에서 잘 지켜주지 못했을까 하는 좀 마음이 좀 들어요.
2: 맞아요. 결국 남이 아이 문제만은 아니죠. 박성민 목사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3: 어느 대학마다 에브리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네 학교 학생증을 집어넣어야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약해서 에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타에 자기가 학생이지만 거기에 무기명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타를 보면은 지금 요새 그 학교에 있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사회가 어려워지면서 뭐가 나오냐면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힌트들도 나오고 절망과 실망의 모습들이 거기에 참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CC에도 뭘 시작을 했냐 하면은 애타는 마음으로 애타하자.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에브리타임에 거기다가 위로가 되고 그들한테 힐링이 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다가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저는 그게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향해서 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라떼가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젊은이들한테는 안 되고 젊은이들은 그래 힘들지 다 그 마음 나도 이해할게 나도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도울 게 없겠니?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겠니? 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접근하는 그걸로 모든 것을 시작해서 풀어가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게 저희가 했던 애타는 마음으로 애타하자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온 열매 속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우리 때는 그렇게 더 힘들었어 뭐 이런 말을 안 통해요. 오히려 힘들지 진짜 너희가 힘들어 근데 너희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접근해가는 그런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방법 그 애타는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 부모가 바로 서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방송을 보시면서 기도해도 안 된다, 안 돌아온다 이렇게 더 답답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도 같아요.
4: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빠져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또 바로 서지 않은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저도 아이를 기르는 엄마 입장이다 보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라는 생각이 막 그냥

0: 또에 올라오는데 그런 분들께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참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1: 실제로 목사님들께서 그 자녀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신 가장 이건 내가 잘한 결정이었다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을지 궁금합니다.
2: 이번에 박 목사님부터 말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김 목사님 다 하셨습니다.
3: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더라고요.
2: 네. 두 분이 같은 마음이시네요. 네.
3: 근데 사실은 저희가 몇 가지 원칙을 세운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이한테 얘기를 할 때 누가 먼저 얘기하던 간에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아이 앞에서는 그렇죠. 그 한 말을 절대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 말 하지 말자. 그래서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돌아와서 내가 동의하지 않을 때는 서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얘기한 다음에 그것이 교정이 필요하다면 다시 아이한테 가서 엄마 아빠가 지금 논의해 봤는데 이런 게 옳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저는 권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권위도 이들이 아이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룰 속에서 우리가 권위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다고 해서 아이가 꼭 영원히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그건 궁극적으로 하나님한테 달려있거든요. 혹시라도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키웠는데 자녀들이 지금 안 돌아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향해서는 저는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27절부터 보시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라는 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나의 공의, 나의 내가 원하는 이 올바르다고 하는 이 길에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게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서 나와요. 악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 속에서 안식하고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악망하십시오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2: 아멘. 저희가 한 것 중에 뭐를 잘했냐 했는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이제 딸은 아버님의 설교를 거의 듣지 못했어요. 우리는 듣고 자랐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얘기만 들었지, 그리고 가정에서 만났지, 뭐 가정에서 막 그렇게 설교 막 주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할아버지인 줄 알지. 근데 이 영적 유산을 그렇다고 들으라고 막 녹화된 걸 뭐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전달해 줄까 고민을 했는데 기회가 왔어요.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예수 칼럼이라는 게 있어요. 70년대 일반지에는 안 실어줍니다. 사실은 기독교적인 거. 근데 그때 정말 예수 칼럼을 조선일보 일면지에 요만하게 실어줬어요. 아주 짧게 신앙의 액기스를 매일매일 연재를 하셨어요. 그게 모아진 책인데요. 저희 딸이 이제 저희가 유학 시절에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영어 굉장히 잘하고 영문과예요. 그리고 이제 석사도 했어요. 심리학으로. 그래서 얘한테 번역을 맡겼어요. 얘가 잘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기쁜 게 뭐냐면 맨날 할아버지 이게 무슨 왜 이렇게 썼어 막 이러지만 그 모든 걸 얘가 다 번역을 하면서 어쨌든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전수받을 기회를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저희는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4: 코로나 시기에 이제 3년째인데요. 잘못하면 자녀들이 신앙에서 다 떠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권하고 싶어요. 영유아,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이 어린이 세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면 그 예배를 부모님이 함께 드려라. 자녀만 드리게 하지 말고 정말 자녀와 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 같이 드릴 때 틀림없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해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대면 예배를 가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실험시켜라.

0: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 때가 되면 거의 그냥 동영상 보듯이 예배를 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같이 있는 걸 불편해하죠. 그렇다면 자녀 세대가 조금 힘들어하더라도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대면 예배에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가서 실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중심부를 계속 붙들고 실험하도록 시켜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청년의 때부터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성인이 되면서 이제까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세대가 많아요. 그럴 때 저는 그렇게 권해요. 부모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콜링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절기 때만이라도 효도 차원에서라도 같이 좀 참석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하시라. 왜냐하면 부모 세대와 같이 예배 드려본 경험이 쌓여야지 때가 되면 회귀본능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 성탄절, 절기 때만이라도 효도 좀 하라고 해서 같이 가면 그것이 저는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장년 세대가 있잖아요. 이제 자녀와 자손들까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다양한 메시지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최후의 방법으로는 유언에라도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나와 우리 자녀와 자손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 자녀 세대, 자손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 꼭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목사님들의 귀한 경험담과 또 권면까지 들었는데 오늘 말씀 잘 새기시고요. 실천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방송 보시면서 또 성경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또 시청 소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올포원으로 보내주시면 시청자 질문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끝인사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2: 자녀들아, 세상에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3: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한 인디언 마을의 체벌은 주민들이 모두 한마디씩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일생 중에서 가장 좋았던 점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이 사람도 전에는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아직 희망이 있구나 하게 된답니다. 다 회복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조정민 목사의 사람이 선물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특정 사물이나 사람 혹은 상황에 푹 빠져 있다거나 주목하고 있는 바로 그것들에 대해서 남들보다 빠삭하게 알고 있을 때 옆에서들 그러죠. 와, 너 거기에 완전 진심이구나. 그쵸. 가령 뭐 맛집 탐방이나 여행에 진심인 분도 계시겠고요. 요즘에는 야구 그리고 이제

월드컵 이런 또 스포츠 이벤트에 진심인 분들도 많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 샤시 가족들은 요즘 주로 어디에 무엇에 진심이세요?

일상에서 내가 특별히 더 좋아하고 열정을 쏟는 대상이 있다는 건 그만큼 내 삶을 아끼고 사랑하며 내 인생의 진심이라는 뜻이 될 텐데요. 그런데 이런 나보다 내 인생에 더 진심인 분이 계시다는 거 아시죠? 나보다 내 삶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이

와, 옹기장이의 이 아카펠라, 이 화음, 이 호흡이 너무 좋죠. 내 마음 다해 들으면서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함께하는 샬롬 CCM 1부 시작했습니다. 0005번으로 훈디훈디 오늘 아침 대충격. 미나님이 훈디 선배예요? 차분한

걸로 보면 미나님이 선배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액면가로 보면 누가 봐도 훈디가 선배. 아, 이거 얼평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얼굴 평가하시는 겁니까? 아. 미나님이 초동안인 거는 맞죠. 예. 근데 미나님이 우리 회사에서 제일 동안일 걸로. 근데 엄연히 제 두기수 선배님이시고요. 예. 저그다그 아나운서 계보가 제 위로 백원경 선배 그리고 정민아 선배 이렇게 딱 있습니다. 예. 근데 선배님이시긴 한데 나이는 제가 조금 많아요. 예. 제가 좀 늦게 입사를 했거든요. 아무튼 예, 우리 005번님 훈디 진실을 알려주세요. 예, 라고 남기셨는데 미나 선배님이 제 두기수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굉장히 그 애정하는 선배님이시고. 아, 그 저를 이렇게 찾으셨다죠? 그러니까 밖에서 대기하면서 제가 혜영 작가랑 노닥노닥 거렸어요. 예, 이런저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는 만나면 반가우니까. 예, 아침마다 그냥 반가워서 노닥거리고 얘기하는데 저 부르시는 저 샤라웃 하신 걸못 들었거든요. 박지성 선수는 미드필더가 맞습니다. 예. 박지성 선수는 굉장히 활동량이 많았던, 그래서 뭐두 개의 심장, 뭐두 개의 폐, 뭐 이런 그 별명을 가졌던 선수잖아요. 산소 탱크. 절대 지치지 않는. 아, 정말 대한민국 캡틴으로서 대한민국의 어떤 축구 클래스를 격상시켰던. 야, 뭐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고 하는데 박지성 선수만큼은 아 정말 큰 획을 그었던 그런 선수가 많습니다. 예. 또 해외 축구의 아버지, 그래서 해버지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예. 그만큼 우리 지성 박지성 선수는 대단한 선수입니다. 진짜 존경, 리스펙해요. 예. 아, 우리 이걸 아까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아. 박신영님은 전 요즘 러닝에 진심입니다. 올 가을엔 꼭 10km 마라톤에 도전하기 위해서 매일 진심으로 달리고, 아, 대단하십니다. 10km 단축 마라톤 도전하는 우리 박신영님, 화이팅! 예. 내 몸도 챙기고, 그리고 이렇게 몸으로 막 움직여주고 이러면 어떤 그 잡생각, 잡념들도 좀 사라지잖아요.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러닝. 단, 이제 내 무릎, 발목 이런 것만 잘좀 무리하게 혹사시키지 않게 예, 잘 챙기면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조이포유 채널에서도 우리 잔진 아나운서가 또 이거 상당하거든요. 어떻게 어떨 때 보면 그 남자 그 러닝 크루보다 더 빨라 더잘 달립니다. 전진. 아 진짜 대단해. 예, 최고입니다. 우리 축복과 은혜 나날님, 예, 버스 안에서 출근길에 방송 듣고 있습니다. 저 요즘 야구에 진심이에요. 라고 또 밝혀주셨고. 아, 우리 또 이영석 형님은 조이포유의 진심이지 말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진심이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야구. 요즘 야구 보는 재미가, LG 트윈스 질것 같지가 않아요. 어제도 이겼다죠, 어제도. 기아 타이거 질 것. 믿음 좋은 신앙생활 잘하는 오스틴 딘 선수 보는 기분도 너무 좋고요. 아, 오스틴 선수 진짜 타 팀이 봐도 이 선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함께하는 우리 샬시 가족 모두 평안하고 은혜로운 하루 보내셔요. 샬롬이라고 또 야구의 진심인 영성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분야의 또 진심이고 그런데 나보다 내 인생에 완전 더 진심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예. 그러니까 내가 막 포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우리가 하루하루 든든하게, 안전하게 살수 있지 않나 예, 싶습니다. 그분 바라보는 오늘 하루 다또 보냈으면 좋겠고요. 2시간의 배경음악 샬롬 CCM 오늘도 함께합니다. 문자 참여.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죠. 샵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오늘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아가 주님 나를 웃게 하시네 였고요. 사랑이야기 목동의 노래 이윤화 너에게로 가는 길까지 세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룰루랄라님께서도 흐린 아침인데 그래도 아침엔 아직 덜 뜨거워서 좋은 아침이고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우리 루다님도 와주셨고 클레란스님 어머 훈디 저 오늘 생일이에요. 근데 수술 결과 들으러 병원 가고 있습니다. 아, 별일 없게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남기셨는데 마냥 그냥 오늘 행복하고 축하받으면서 가장 기쁜 날로 보내야 하는 이 아침에 지금 두근두근 아 수술 결과를 지금 기다리시는 중인데 부디 예, 결과도 경과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완벽한 생일의 완성인 거죠. 아 그렇게 꼭 잘 되길 바랍니다. 클레란스님. 예. 오프닝에서 요즘 진심인 분야 뭔지 네, 나눠주신 분도 계시는데 자 오랜만에 깜짝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주제는 요걸로 갈게요. 요즘 나의 진심은 뭐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돈과 마음을 쏟는 분야는 과연 요즘 뭔지 이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요즘에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내 진심을 쏟게 하는 건 뭔지 예,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예.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저는 샬롬 CCM이요 하실 텐데 그거는 우리 그거는 이제 빼고 그거는 샬롬 CCM은 빼고 내 일상에 있어서 내가 진심인 거. 아. 우리 혜영 작가는 요즘에 필라테스에 완전 진심입니다. 필라테스를 이제 좀 늦게 시작하셨는데 여기 푹 빠져가지고 와. 그러니까 하면 몸도 이제 자세도 교정이 되고 아, 막 유연해지고 굉장히 저에게 이제 필라테스의 어떤 좋은 점, 장점들을 막 얘기를 하셔요. 필라테스 전도사입니다, 거의 요즘에. 자, 말머리, 진심이라고 달고 관련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오늘은 투썸 플레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20분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썸 커피 쿠폰 20분께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미리 좀 광고를 예고를 드리자면 다음 주 수요일 이벤트에는 맛있는 유기양식 앤 영해양식 드린 이벤트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커피 드리는 이벤트. 요즘 나의 진심은 뭐다? 두 곡 듣는 동안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빔 여름이 와도 위 러브 흘러 흘러

위러브의 흘러흘러였고요. 러빔 여름이 와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아침 깜짝 이벤트. 요즘 나의 진심은 뭐다? 어느 분야에 꽂혀 있는지, 어디에 나의 마음과 시간을 쏟는지. 예. 사연 받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예. 여기까지 일단 마감하겠습니다. 예, 보내주신 사연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닉네임 우리 순시미님. 진심, 저 일본어 공부 280일 정도 했습니다. 매일 40분씩 해요. 어학 공부에 진심인 분들. 사실 어학 공부는 뭐 영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요. 근데 파고들지는 못합니다. 어학은 매일매일 해야 하는데 또 현실이 바쁘니까 그렇게 못하시는 거죠. 근데 280일은 와, 진짜 대단하다. 거의 300일 됐네. 꾸준함이 왕이에요. 꾸준함. 예. 왕도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엉덩이 붙이고 꾸준하게 하루에 뭐 20분씩이라도 하는 그거죠. 어떤 뭐 목표가 있으신 건가요? 자격증 뭐 이런 거 하시나? 예. 화이팅입니다. 우리 순시미님께 투썸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예. 드시면서 하세요. 닉네임 은경라이프님. 진심. 저는 반찬 만들기요. 요즘에 요리하면서 우울증도 치료한 거 있죠? 가족들과 지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면서 먹는 걸 보는 게 참 좋습니다. 요리하면서 내가 만든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아, 그치. 그럼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 요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손이라 잘 먹긴 합니다. 제가 리액션 좋게 맛있게 먹을 수는 있는데. 우리 은경 라이프님께도 요즘 요리하면 또 불 앞에서 더울 수 있으니까 시원한 아아 한잔 하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예. 닉네임 우리 은자매맘님은 진심. 우리 큰딸 사춘기 시작이라 요즘에 힘들지 않게 넘어가는 방법 공부 중입니다. 라고 여러 가지 뭐 검색도 하시고 또 주변 지인분들에게 물어도 보시고 그러시나 보다. 예. 이거는 이제 서로 얼굴 붉히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들인 거죠. 거기에 진심인 거지. 가정을 지켜야 한다. 참 뭐 사춘기 시기는 찾아오기 마련이고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어떻게 큰 상처 없이 서로 잘 보낼 수 있을지. 예, 이거 진짜 두근두근입니다. 진짜. 예. 여기 진심인 은자매 맘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욱하는 순간들이 좀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시원한 아로 속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은자매님께 드릴게요. 커피 쿠폰. 닉네임 깜찍이님, 진심. 저는 여름옷 구제 쇼핑의 진심입니다. 이게 환경 그 보호 실천도 되고 가게 절약도 되거든요. 라고 남기셨는데, 너무 좋다. 그 얼마 전에 우리 어제였나 샬롬 생각에서도 비슷한 내용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구제 쇼핑. 저도 그런 거 뭐 이렇게 캐런 마켓 이런 거 자주 보거든요. 잘 찾아보면 득템할 거리도 되게 많습니다. 그죠? 서로 이렇게 나눠서 쓰고 거의 뭐 새 제품 같은 건 아깝잖아요. 다시 사기. 이런 거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고 저는 너무나 찬성입니다. 우리 깜찍이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닉네임 비오는 날님, 저의 요즘 진심 일자리 찾기. 제가 훈디랑 동갑인 걸로 아는데 일자리 찾는 게 이게 쉽지가 않네요. 눈 뜨고 아이 등교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5개 정도 일자리 찾기 앱을 쭉 한번 훑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시죠? 이 나이에 폰 오래 보면 눈이 많이 아파. 눈이 시큰시큰 눈물이 주룩주룩입니다.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예비하신 곳이 있을 거라 믿고 오늘도 전진. 아, 일자리 찾기. 그래요. 아. 이게 참 요즘에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또 나이가 조금 어느 정도 차면 경력이 없으면 어떤 분야에서 이게 선택받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5개 정도의 일자리 찾기 앱. 예. 옛날에는 뭐 벼룩시장 이런 거였는데 요즘 이제 앱으로 하는구나. 예. 좋은 결과 있기를. 예.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동갑이시라고요? 78 말띠? 예. 친구야 화이팅!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예. 우리 닉네임 비공개로 보내셨네. 요즘 저의 진심은 차세계입니다. 저 드라마 끄는 지 좀 오래됐거든요. 근데 요즘에 멋진 드라마의 신세계에 푹 빠져 있어요. 임지연, 허남준 배우에게 제 마음이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허남준 배우의 차세계의 매력에 빠져서 보고 또 보고 이 나이에 참 주책이죠. 근데 이 드라마 진짜 강추예요. 이번 주에 끝나는데 벌써부터 아쉽다는. 아, 그렇구나. 근데 저는 드라마 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작가 강원국 작가님 있잖아요. 뭐 대통령의 글쓰기 이런 책을 쓰셨던 그 강원국 작가님이 추천하는 상상력 키우기 중에 하나가 이제 독서도 물론 있고 그리고 드라마 보는 것. 드라마를 보면서 상상력이 이렇게 생활 속에서 키워질 수가 있대요. 예. 저도 그래서 좀 동시대에 어떤 그 화제가 되는 드라마 이런 것들은 이렇게 챙겨보려고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혜영 작가랑 예, 그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하죠. 영화 얘기, 드라마 얘기 많이 합니다. 예. 전 차세기는 몰랐는데 이런 드라마가 있군요. 요즘에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참교육. 참교육. 혜영 작가가 이거 꼭 보라고 하는데. 예. 아무튼 우리 비공개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문자 5026번으로 진심. 요즘 저의 완전 진심은 하루 2만 보 걷기. 한 달 해보고 후기 말해드릴게요. 라고 하셨는데. 아, 그럼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요즘 이제 재미를 붙이셨네. 예. 재미를 붙이셔서 하루 2만 보씩 걸으면서. 그러면서 레인보우 듣는 거 아시죠? 예, 레인보우 접속하고 들으면 이제 같이 걷기. 이제 쿠폰도 발송되고 뭐 응모권도 뭐 그렇잖아요. 예. 잘 걸으시면서 건강도 챙기고 또 샬롬 CCM 조이포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26번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아,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남기셨는데 우리 혜영 작가가 다 챙겨보거든요. 저랑 남은 한 15장, 14장 정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유괴양식과 영예양식 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이 곡 들을게요. 시와 그림, 바람을 따라서.

김인식의 실로암이었고요. AJ 월십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시와 그림 바람을 따라서까지 세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0005번님께서 저 진짜 진심인 거 있어요. 요즘에 핵과류 여름 과일의 진심이랍니다 라고 하시면서 새콤달콤 추룩추룩 사진 보내주신, 아 이거는 오른쪽은 천도복숭아고 왼쪽은 그냥 복숭아인 것 같은데, 아 복숭아 좋아하시는군요. 맛있지. 에. 복숭아도 또 이렇게 파가 나뉘는데 우리 예전에 그것도 했었었는데 어느 쪽이 더 내 취향인지, 딱복과 물복, 말랑말랑한 그 복숭아인지 딱딱한 복숭아인지. 아 저는 참외의 진심이에요. 참외. 예. 여름에 참외를 거의 1일 1참외합니다. 요즘에 가격도 많이 싸져가지고 좋더라고요. 뭐 7개 9,900원 막 그러니까 참외 맛있죠. 예. 참외는 과일이죠? 채소 아니죠? 갑자기 참외 과일이죠? 토마토가 채소고 그런 거죠? 예.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은 범키 하나님의 열심. 이 곡 듣고 2부에서 뵐게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죠. 우리는 네잎클로버를 따기 위해 수많은 세잎클로버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행복이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수많은 행복 속에서 행운만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방송인 김재동의 말이었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좋으신 하나님, 주님으로 재충전하여 오늘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기적들을 발견하며 사는 하루를 보내

이해하게 하시고 찬양이 넘쳐나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게 하소서. 직장인으로서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분명 주님께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나의 형편을 아시며 나의 인내를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기쁨으로 견디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선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선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어노인팅의 온 마음 다해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수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돼드립니다. 우리 요루미님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여기는 중국 광동성이에요. 늘 하루 의미 있게 시작하게 도와주는 좋은 선곡 또 기도의 시간까지 너무 고맙네요 라고 우리 요루미님도 와주셨고 닉네임 데이비드님은 지금이 신비복숭아 딱 나올 철입니다. 한 두 달 정도 나오죠. 예, 주문했는데 시간이 걸려요 라고 남기셨어요. 이 신비복숭아가 뭔가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신비복숭아가 약간 천도복숭아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래 이거 맛있나요? 이제 과일도 점점 뭐 새로운 품종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그 우리는 이제 뭐 한라봉, 천혜향 뭐 이런 걸로 이제 알게 됐는데 이후로도 많죠 뭐. 뭐 방울토마토도 그죠. 뭐 개량 품종이 많아요. 뭐 스테비아 토마토 나오고 요즘에 뭐 대추 토마토 나오고. 복숭아도 이렇게 뭐 신비 복숭아 나오는구나. 이거는 뭐예요? 근데 저는 잘 몰랐던 건데. 신비 복숭아. 근데 가끔은 어떤 순정, 원래 과일 그 본연의 그게 생각이 나기도 해요. 예. 토마토도 방울 토마토가 너무 달면 저는 약간 거부감 들더라고요. 예. 약간 그러니까 옛날에 토마토에다가 이제 설탕을 탁 해가지고 먹었던 그 맛은 우리가 또 기억하지만 아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스테비아 토마토 이거는 저는 좀 거부감 예, 들더라고요. 뭐 취향 차이겠죠. 뭐 사람마다 취향 차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닉네임 소망님도 와주셨고 1512번님 우리 진이920님 감사합니다. 이부도 많은 분들과 함께 시작했고요. 짱가님 저는 옥수수. 여름엔 옥수수가 찐이죠. 옥수수도 맛있죠. 초당 옥수수. 리브가님 예, 오늘 다 끝까지 들을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예, 고맙습니다. 무지개 탄자님도 출첵 남기셨고요. 최여사님도 주님 손잡고 힘내보는 귀한 하루 출발 남기셨습니다.

손경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었고요. 강명식의 그 선한 손, 조수와 내가 예수 믿고서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다 잘 될 거야 님께서 오늘도 아침부터 햇살이 뜨겁네요. 지금 신호 대기 중인데 옆 차선에 큰 컨테이너 차가 태양 가려주니 그래도 시원합니다 라고. 아, 그 신호 대기 중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치 구름 기둥처럼 아 태양을 또 가려주는 컨테이너 차. 담대한 믿음님도 와주셨고요. 아, 신비 복숭아 얘기가 많네요. 제가 잘 모르니까 또 일깨워주시는, 알려주시는 많은 분. 닉네임 아래님. 천도 복숭아는 속이 노랗고 신비 복숭아는 천도 복숭아처럼 생겼는데 그 속이 백도처럼 하얘요. 저희는 어제 주문한 신비 복숭아 왔거든요. 아, 그렇구나. 멍청마녀님은 신비복숭아는 그 물렁물렁한 복숭아, 천도복숭아 껍질로 감싼 거예요. 라고 또 정보 주셨는데, 아, 그렇구나. 아, 껍질이 천도복숭아 껍질이구나. 그리고 그 속은 과육은 하얗고. 아, 궁금해지네. 그러니까 물복이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천도복숭아처럼 생겼는데, 예, 몰캉몰캉하다는 뜻인 거죠. 아, 이거 좋은데, 이거 내 취향인데. 아, 한번 올 여름에 시도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엄마님께서 제가 임당이 심해서 임신 당뇨인 거죠. 저 이 단어 최근에 알았어. 임당이 심해 과일 먹고플 때 신비복숭아 먹으며 마음을 달랬거든요. 아, 이거 주문해야겠네. 의사쌤들이 굳이 제철 과일을 찾아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엔 당도를 과하게 높여놔서 이게 다 뭐 건강에 썩 좋진 않다고요. 그래도 임신했을 땐 과일이 먹고 싶어요. 라고 우리 행복한 엄마님도 와주셨고. 아, 오늘 먹는 얘기 좀 많이 나옵니다. 8106번님, 전 요즘 아침으로 감자를 포슬포슬하게 쪄가지고 먹고 있는데 그 따뜻할 때 치즈 한 장 얹어 먹으면 살짝 녹아붙어서 더 맛있어요. 와, 괜찮은데? 예. 약간 그 김날 때, 그 뜨끈뜨끈할 때, 그렇군요. 저는 근데 순정, 그냥 감자만 먹어도 좋아요. 그냥 감자만. 감자파입니다, 저는. 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예. 그러니까 감자파와 고구마파, 포테이토 대 스윗 포테이토. 저는 감자파입니다. 예. 4913번으로 피아월십 하나님의 부르심 신청해 주셔서 준비하겠고요. 공주마마님께서 청하신 이원진의 요배 고백까지 이어드릴게요.

조금 깨지고 금이 간 못생긴 물 항아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항아리를 다른 온전한 것들과 함께 물을 길어오는데 사용했습니다. 깨진 항아리는 늘 주인에게 미안했습니다. 내가 온전치 못해 주인님에게 폐를 끼치는구나. 나로 인해 그 귀하게 구한 물이 새어버리는데도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않으시네. 어느 날 깨진 항아리가 주인님께 물었습니다. 주인님, 어찌하여 온전한 항아리를 구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별로 가치가 없는 물건인데요.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물 항아리를 쥐고 계속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아라. 길가에는 예쁜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듯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 산골 길가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을까요? 항아리가 묻자 주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메마른 산 길가에서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이 세상에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도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이야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존재에 큰 의미를 갖지 않으셨다면 조금 더 자신을 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조유진의 구름 그리고 천관웅의 It's OK였습니다. 이 곡은 우리 하얀곰님 신청곡이었어요. 네, 천관웅의 It's OK 잘 들으셨죠? 우리 1394번으로 나의 가치는 존재 자체에 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제 프사 타이틀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4년째 암 투병 중이고 한 달 전부터 몸이 조금 이상해서 7월 2일 검사 앞두고 있어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이고 예. 검사를 이제 보름 남겨두고 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있을 겁니다. 예. 잘 치료받고 완쾌되시길 바랄게요. 예. 방그리님 24시간 찬양 들을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카톡으로 소개했습니다. 정말 좋네요. 예, 라고 남기셨고 고맙습니다. 좋은 건 또 공유하고 널리 알리고 지니구이공님 훈디 감자도 설탕 소금파 나뉘던데 훈디는요? 라고 하죠. 저는 당연히 소금파. 예. 그리고 우리 0206번님 훈디 친구의 49번째 생일 축하해주고 싶어 문자 보냅니다. 내 친구 혜선집사 49번째 생일 축하해. 언제나 든든하게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성장하자. 참 많이 의지되는 나의 친구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하고 오늘은 너만 생각하는 하루 보냈으면 좋겠어. 내 베스트 프렌드 혜선아 사랑하고 축복한다. 라고 우리 혜선님의 49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 아, 혜선님 축하합니다. 오늘 뭐 잠들기 전 그 순간까지 벅차게 넘치도록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0296번님이 청하신 곡 메리제이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전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소망의 바다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0: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0: 우리는 모두 특별한 사랑을 꿈꿉니다. 특별한 사람을 만나 특별한 사랑을 하기를 꿈꾸지요. 그러나 특별한 사랑은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의 사람을 만나 그를 특별히 사랑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종환의 산문집 사람은 모두 꽃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상처입은 영혼에게도 기꺼이 손 내미시며 한 번 더 기다리시는 주님을 봅니다.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마지막 청지기가 되어 한 생명을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첫 곡 내 선한 목자 378장 찬송 함께합니다. 이단열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양 99마리는 서울 바하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2장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보기 위해 예수를 따라다녔을까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그 뜻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밝히사 황화자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찬양으로 듣고요. 박성원의 음성으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박원성님께서 청하신 박인수의 찬양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506장 땅끝까지 복음을 카펠라 합창단의 곡으로 함께 하고요. 박순복 방현이 함께 부르는 너 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앙빵님께서 주님, 어제 하루 쉬는 날 시골에 초대해 준 소급 동무들과 잘 만나 회포 풀며 스트레스 해소한 후 무탈하게 귀가하게끔 오고 가는 어둠의 길 안전하게 밝혀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보고 아 맞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였지 새삼 생각하게 되어서 소개를 해드렸네요. 일상의 모습에 감사를 담은 앙빵님의 기도 감사합니다. 손녀 손자 사랑님께서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너그럽고 사랑 가득한 가정 이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고요. 고구마님께서는 남편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련 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요? 고구마님의 남편분 건강 잘 회복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유동근님, 요즘 들어 기도 제목 늘어나신다고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2부에 전해드리고요. 샬롬규님께서는 시계를 잘못 보는 바람에 3시간 먼저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여유롭게 듣습니다. 3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셨어요. 괜찮으세요? 신청하신 곡은 역시 2부에 준비합니다. 늘 시원님, 오늘은 저의 61살 환갑 생일입니다. 간질성 폐렴으로 하루하루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성령님 함께하사 꼭 완치되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듣고 싶어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요즘 61살은 뭐 청년이죠. 그럼요. 꼭 완치되어서 힘차게 살아가실 날 기대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곡은 다이앤님께서도 신청곡으로 적어주셨던 찬양입니다. 저희 CBS 음악 FM 12시에 DJ로 맹활약하고 있는 이수영 씨의 찬양으로 전해드릴게요. 이어서 어모키님께서 솔티 어린이 음악 선교단과 한부영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어요. 나의 맘 받으소서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아롱별님 청해 주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무엔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찬구님께서 청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사랑의 교회 호사나 찬양대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이어집니다.

0: 샤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유동근님 신청하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토부워십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샬롬규님의 신청곡 피아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17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필자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흐트러짐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주일에는 돈 쓰는 것을 금하셨고 주일에 필요한 것은 전날에 미리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정갈하고 경건하게 주일을 지키고 예배에 임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오래도록 필자에게도 좋은 영향으로 남아있지만 주일에 뭔가를 사야 하는 때에는 죄의식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사랑의 정신은 잃은 채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데에 율법을 남용합니다. 율법의 구체적인 규정을 지켰는지 어겼는지에만 시선을 둘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지키고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기게 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율법의 규정보다 더 귀한 것은 인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얼굴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아멘.

0: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휴대전화 뒷번호 0702번께서 어제가 세계 리필의 날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리필한다는 거, 다 사용한 세제 용기를 무포장가게에 직접 가져가서 리필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는데요. 환경을 아끼는 작은 실천이라도 우리 모두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버려지는 걸 줄이고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사용하면서 우리 환경 아끼면서 살아야죠. 그래야 앞으로 또 계속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꽃님 처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멘 하고 인사 건네주셨고요. 산골마을님께서는 걸으면서 듣고 계시다고 인증해 주셨어요. 슈퍼별님께서는 레이니 이모티콘으로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김명수님, 어제가 마지막 베델 찬양 성가 드리는 날이었다고 1학기 종강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셨는데요. 벌써 1학기가 끝났군요. 우리 은비 성가대님들 강건 건강 기도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늘 찬양하시는 모습 참 감사합니다. 9200번 생일이셨네요. 생일 되면 기쁜 마음도 있지만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엄마. 지금은 곁에 계시지 않지만 생일 될 때마다 엄마 생각이 많이 납니다. 평범한 하루 같지만 이렇게 또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 저를 낳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우리 삶을 정말 감사드리면서 지선의 감사 준비했고요. 유리정은님, 이유 없는 통증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 맞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는데요. 아유,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기도합니다. 신청하신 곡 보내드릴게요. 시와 그림의 감사해 이어집니다.

지구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장소, 우리가 아는 한 생명 자체가 존재하는 유일한 장소, 유일무이하게 귀중한 장소다.

데이빗 애튼버러, 조니 휴스의 푸른 행성을 위한 증언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둘도 없는 우리의 귀중한 장소.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며 이곳에서 이웃을 만납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김인수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477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이수원님께서 청해 주신 찬양이었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피스 엔진 프로젝트의 곡이었습니다. 4월.

0: 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6: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9: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마커스의 찬양 부르신 곳에서 신희수님의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중국의 학자 장자의 글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좁은 연못에 사는 개구리에게 바다를 이야기할 수 없고 여름 한철을 사는 벌레에게 추운 겨울을 이야기할 수 없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저 살아온 물의 깊이가 다르고 지나온 계절의 온도가 달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바다를 모두에게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내가 모르는 세계 앞에서는 조금 더 겸손하고 내가 지나보지 못한 계절 앞에서는 조금 더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백소라 이윤화가 부른 겸손 오늘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내가 겪지 않았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 하오님께서는 다름이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멋지게 내려주셨어요. 맞아요. 우리는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 현대인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특히 크게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더 크게 말하는 데 있지 않고 더 깊이 듣는 데서 시작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CCN캠프 주님 안에서 겸손한 귀 기울임으로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 둘

하나 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나의 노래 마커스 워십의 한부영 씨가 솔로 앨범을 발표하시고 거기에 수록됐었던 곡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오늘 함께 나눈 첫 이야기에서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만의 추억. 마치 한부영 씨가 노래했던 것처럼 그 예배당, 그 피아노 앞에서 홀로 불렀었던 그 찬양의 시간이 지금의 한부영 씨를 잊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세요. 귀 쫑긋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바람 속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의 모습. 거기에는 우리에게 너는 날아오를 수 있다고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노라. 이런 멋진 삶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밤시간 되어서 찬양도 더 마음에 깊이 깊이 스며드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엘해피님께서 바로 그 지점을 공감해 주셨어요. 축복송 때도 좋았지만 밤에 들으니 감성적이 되어서 그런 건가 더 좋은 찬양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감성적이신 분들 다 오세요. 특히 찬양 들으면서 왠지 눈물 찔끔 난다 하시는 분들 저 요즘 많이 그렇거든요. 가끔은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 눈물이 많아진 건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찬양의 가사에 이렇게 깊이 공감하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큰 감사, 감동의 어떤 조건인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쵸? 긴 메시지가 아니어도 찬양 가사 한 줄에 어머, 나를 위한 노래인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꿀잠을 잘 수 있는 자장가처럼 들려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8291님께서 매일 자면서 CCN 캠프 들으며 잠을 청합니다. 다 듣고 잘 때도 있고 들으면서 잘 때도 있는데 포근하고 은혜 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하셨습니다. 은혜 아니면 김대환의 찬양 청하셨는데 오늘 이 곡 들으면서 꿀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4913님 오늘도 CCN 캠프 기다렸어요. 이곳은 시장 싱싱한 닭집이에요. 빨리 시작된 무더운 여름으로 식사할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빠져서 기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날들입니다. 저희 부부 다가올 여름 삼복더위 장사 지치지 않고 활기차고 건강하게 잘 할

4913님, 두 분이 이런 바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뜨겁고 치열한 그런 올 여름을 보내시지 않을까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913님께 저희가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싱싱한 응원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인데요. 아마 두 분 땀 흘리실 때 이렇게 옆에 두고 드시면 좋지 않을까.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찬양 김대환의 은혜 아니면, 그리고 오늘 이 곡 너무 듣고 싶다고 8183님 조대경 최종길 바다에 뜨는 별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로 파이디온 선교회 곡을 어린이 찬양 준우님께서 써주셨는데 신청하신 제목은 실은 새 앨범인가요? 새 음원이어서 없을 수도 있는데 파이디온 하면은 딱 떠오르는 곡 있잖아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전해드릴게요.

김대환의 은혜 아니면 조대경 최종길의 바다에 뜨는 별 파이디온 선교회 나는 예배자입니다 전해드렸어요. 파란 하늘님께서 오늘 찬양 듣다 보니 청년부 때 친구들 생각이 나네요. 0491님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오늘이라고 표현해 주셨고 조금 전 그 사연에 그 치킨 월드컵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안녕하세요 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새로 오셨는데 금요일에 교회에서 모여 응원하자고 같이 저 교회 다닌 지 32년 차 있는데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치킨을 쏠까 생각 중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거 아닐까요? 정말

온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며 치킨도 맛있는 음식도 같이 나누며 새로운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 젊은 목사님이시지 마인드가 젊으신 그런 목사님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리베리님께서 CCN 캠프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쉬는 날이라 늦게까지 함께 할게요. 하셨는데, 제 목소리가 편안하게 들린다고 제 집을 찾은 것 같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고 보니 제가 한 30여 년 방송하면서 밤 프로그램을 진짜 많이 진행을, 했었던 뭔가 장점이 있겠죠. 저의 목소리의 장점. 밤 시간대 목소리 컨디션도 좋고, 저의 그 뭔가 지능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살짝 들 때가 있어요. 낮에는 뭐 생각이 약간 좀 멈추고, 잘 버벅거리고, 근데 밤 시간이 되면 더 이렇게 뭔가 반짝반짝해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느껴주시니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고, 앞으로도 제가 또 CCN 캠프 이제 막 시작을 했잖아요. 다시 시작한 지 이제 3일째. 저도 오늘은 약간의 시차를 느껴서 낮에는 거의 약간 비몽사몽 졸리다가 조금 전까지 괜찮을까 걱정을 하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오늘도 방송 시작하니 다시 좀 반짝반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You Raise Me Up을 신청하신 0491 명가님, 오늘은 웨스트라이프 곡으로 준비를 했고요. 에일리의 주기도문, The Lord Prayer도 준비를 했습니다.

에일리가 부른 주기도문 더 로즈 프레이어, 또 앞서 웨스트라이프의 You Raise Me Up 전해드렸습니다.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신청곡으로 들어왔죠. 나의 하나님을 예라머십 버전으로 듣고 싶어 하셨는데 1부 끝곡 전해드립니다.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칭찬은 인간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햇볕과 같아서 칭찬 없이는 사람이 자랄 수도 꽃을 피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이라는 찬바람을 퍼부는 데만 익숙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칭찬이라는 따뜻한 햇볕을 주는 데는 인색합니다. 심리학자 제스레어의 말이었습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1: 할렐루야.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사용하다가 남은 자투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환경의 사모님이라고 계세요. 그 딸이 은희라는 자매가 있었는데요. 고3 때 중남미 쪽으로 단기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런데 여름방학 때 선교를 간다고 합니다. 대학 들어가고 가면 안 되겠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요. 어머니, 제 삶 속에서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근데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예, 도네이션을 조금씩 받는 모양이에요.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또 지체들이 헌금을 해줬어요. 중남미에 선교 갔다 왔어요. 몇백 불이 남았답니다. 그 남은 걸 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 나중에 학교 들어가면, 대학교 들어가면 그걸 학용품 싸는데 써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희자매가, 어머니, 저는 오늘날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자매가 말이에요. 예, 아마 하버드 다닐 겁니다. 그 세 자녀가 다 장학금도 받고요. 그래서 뭐 장학금 20억 받았다고 간증도 하고 그러는 분 자제인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한번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간다? 근데 허락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쩌면 말이요. 고3이면 공부하는데 충실해야죠. 그런데 때때로 다 공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한 일주일 시간 내서 정말 그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어쩌면 보람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우리가 대학 들어갈 때만 그렇게 시간이 긴장되고 시간이 중요합니까?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때 참 많이 있어요. 고3이 이 생계에 가장 귀한 시간인 것 같지요. 그런데 나아보면 정말 그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중요하게 하나님을 등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작은 것부터 우리는 훈련해야 될지 몰라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내가 사용하다가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거야 라는 거 말이에요. 헌금을 할 때도 말이에요. 내가 가진 돈 중에서 가장 새 돈을 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말이에요. 늘 이렇게 예배 시간도 조금 늦게 가는 게 아니고 조금 일찍 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좀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내 삶에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 남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얼마나 얕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요. 조금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조금 어리숙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들하고 그렇게 똑같이 영악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이 세상에서 말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걸 좀 손해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조금 어수룩해도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아닙니까? 조금은 세상에서 어리숙한 그리스도인 그 길을 걷게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0: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재능의 부족보다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 전직 야구선수 빌리 선데이 목사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브루클린 태버나클 콰이어의 God is Walking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2부에서 좀 신나고 힘찬 찬양을 들려드렸던가요? 지난 이틀 동안 잠을 1부에서는 토닥토닥 재워드린다고 말씀드려놓고 2부에는 살짝 심술이 나서 잠을 깨우고 있는 걸까요? God is Walking 스티븐님께서 취향 저격, CCN 캠프와 친구 되어서 평강의 밤으로의 초대입니다 하시며 주가 일하시네를 신청해 주셨는데 갑자기 이 곡이 떠올랐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ING면 현재 진행형이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함께 하셨고요. 자, 2부에서도 보내주시는 사연 신청곡도 함께 나누며 살짝

사연 신청곡이 들어오지 않고 뜨문뜨문 들어온다 싶으면 이렇게 또 신나는 찬양으로 잠을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샘, 야곱의 축복 들으셨는데 7531님께서 국악에 관심이 좀 있어서 국악 찬양 괜찮은 거 있으면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요즘 국악 찬양은 또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 새 노래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이 곡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국악 찬양 좀 흥겹게 들으실 수 있는 곡으로 두 곡을 이어봤습니다. 아주 잘 알려진 두 곡의 찬양이고 참 많은 버전이 있는데 이렇게 국악풍으로 또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동나무님께서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진행해 주셔서 감사해요. 멀리서 듣고 있어요. 아침 시간대에 CCN 캠프를 들으실 수 있는 그곳은 토네이도 경보가 있는 오늘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미국 어디쯤? 이신 거겠죠. 무사히 잘 지나가기를 주님의 보호하심을 우리 함께 이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피아워십 버전의 나는 믿네 부탁할게요 하셨는데 잠시 뒤에 전해드릴게요. 전민희 님께서 교회에서 38주년 창립 기념성회를 하고 계신데 외부 강사님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오신다고 축복의 성례 때 성령의 단비 내리시어 기도에 응답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하신다고 비 준비하시니 신청곡도 써주셨습니다. 순복음 노원교회 출석하신다고 하셨어요. 강중현의 찬양으로 비 준비하시니 준비하고 있고요. 피아워십 나는 믿네. 그리고 제키리님께서 십자가를 청하셨는데 이 곡은 제가 알기로는 박희봉 목사님께서 부르신 곡이 원곡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곡을 작곡하신 박희봉 목사님 음성으로 십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희봉 십자가, 또 앞서 피아 워십의 나는 믿네, 강중현 버전의 비 준비하시니 전해드렸습니다. 부코레미님께서 캠프에서 쉼합니다. 쉼의 찬양 부탁드려볼게요. 3309님도 하루에 묵은 땀을 씻어내고 창문 너머 시원한 바람 맞으며 하루를 마감하며 듣는 찬양곡이 마음을 참 평안하게 해줍니다. 낮 동안 힘든 일은 모두 지난 일이 되었어요. 좋은 찬양 들으며 밝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라고 써주셔서 제가 어제부터 캠프에 어울리는 좀 멋진 인사말, 끝인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보통 많이 하잖아요. 오늘 뭐 축복의 날 되세요 라고 축복송에서는 제가 항상 끝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방송 때도 모든 날이 축복의 날이 되세요 라고 인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축복송에서는 지금 3309님의 마음처럼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사말을 만들어 봤어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혹은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 드리려고 합니다. 낮 동안 있었던 힘든 일 모두 이제 마침표 찍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 어떤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실까? 물음표로 그렇게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이 참 편안한 쉼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기도 용사가 되고픈 나 님께서 결국 입원하셨다고. 아이고 어떡합니까. 다들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성남 님도 아프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길 응원하고 싶습니다. 지금 준비한 곡은 쉼의 찬양이죠. 소박의 음성으로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그리고 창문에 창문도 준비해봤어요.

창문에 창문 들으셨고요. 소박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하셨습니다. 날씨 예보에 곳곳에 소나기가 있던데 지금 배고픈 고질라님께서는 천둥 번개에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다고 하셔서 소리엘의 찬양으로 비가 내리네 전해드립니다.

소리엘의 비가 내리네 전해드렸어요. 안 아프시다고 게시판 사연을 제가 다른 분을 위한 기도 제목을 써주신 거를 본인이 아프신 걸로 제가 잘못 이해했나 봐요. 안 아프시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김세라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무릎 기기 치료하면서 방송 들으신다고. 아비가일 님도 허리가 아파서 병가 내고. 아니, 이게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안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또 불면증도 싹 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예담맘 님도 자장가 삼아 저의 목소리 들으신다고.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생방 하시니 몸 관리 잘 하라고. 또 너무 좋습니다. 이런 잔소리 저는 항상 즐겨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곡은 CC 바이낸스의 Goodness of God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 오늘 준비한 끝인사 잘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김태은 작가 함께했고요. 제작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인생은 단지 허망한 꿈일 뿐이라고. 삶은 환상이 아니다. 삶은 진지한 것이다. 무덤이 삶의 목적지는 아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인들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죽은 이들이나 파묻게 하라.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 속에서 행동하라. 그러니 이제 우리 일어나 무슨 일이든 하자꾸나. 그 어떤 운명과도 맞설 용기를 가지고 언제나 성취하고 언제나 추구하며 일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자꾸나. 미국의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의 시 인생 예찬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진다고 하지요. 오늘은 소나기도 예보돼 있습니다. 소나기는 보통 대기가 불안정할 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뜨겁게 달궈진 땅에서 올라온 열기와 높은 하늘에 있는 찬 공기가 만나서 쿵 하고 부딪히는 순간 먹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쏴하고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죠. 닮은 데가 전혀 없는 서로 다른 존재가 갑작스럽게 만날 때 어딘가는 분명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고 잦아들고 난 뒤엔 하늘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흔들림을 인내할 수 있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소나기도 그렇지만 사람도 그래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게 회사든 가정이든 부딪히기 마련인데 그 모든 시간들이 또 약이 되고

거름이 돼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예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첫 곡 주유진 구름 들려드렸고요. 정구지 찌짐님 오셨어요. 갑자기 먹고 싶어지잖아요. 예수애님 반갑고요. 요즘에 수요 예배를 좀 일찍 드리는 곳이 있는데 김명수님은 예, 교회 가시는 길이네요. 부계근원님 어디서 마늘 냄새 나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마늘 까다가 당향로에 사연 남기는 거거든요. 손가락이 얼얼하지만 워킹맘인 언니 동생 나눠줄 생각으로 열심히 까는 중입니다. 이거는 뭐 마늘 냄새가 아니라 마늘 향기네요. 동생과 언니를 위한 수고. 네, How great is our God 신청하신 곡 크리스탐 린이 부릅니다.

쉬는 날이라 오신 분들, 기억하고 오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베리베리님 신청하신 아침의 노래 이승철 범키가 불렀고요. 리브가님도 오늘 휴무라서 예, 이 시간에 들으니까 좋습니다. 장혜진님도 오늘 휴무라 아침부터 기다리셨대요. 익숙한 목소리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아니, 이 목소리를 여기서 듣게 되다니 좋은데요. 제니 할멈님도 예, 저도 이곳에서 뵙게 돼서 반가운 마음이에요. 마하나임님께서 병원 가는 길에 예, 오늘은 더

무거운 마음인데 검사 결과가 좋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며 가는 길입니다. 버스는 야속하게도 전용 차선을 타며 막히지도 않고 잘만 가요. 마하나임님, 막히지 않고 가는 이유가 좋은 소식을 얼른 들으라고 속도를 내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길, 그렇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푸아님은 오랜만에 면접 기회가 있어서 면접 가는 길에 출석하는데요. 떨지 않고 잘 면접 끝내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면접 잘 보고 오시길 바라며 두 분께 들려드릴 곡 먼저 김종섭 주님의 시선 걸어놨고요. 이연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오늘 은혜를 가꾸는 이인님도 면접 보러 가신대요. 60세지만 도전해 보려고요. 아유, 나이가 중요하나요? 그럼요. 하셔야죠, 도전.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면접까지 잘 보도록 합격해도 감사, 떨어지면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을 믿으니까 감사.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신청하신 곡 함께 들었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서 오늘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담대함으로, 그리고 모든 것은 주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그리고 떨리지 않게. 예. 은혜를 가꾸는 이님의 고백처럼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리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행복한 엄마님 오셨어요. 아유, 안 되죠.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서로 영원히 기억해야 돼요. 럭키비키님도 오후 수업 가기 전에 함께해요 하셨고요. 제니 할멈님이 오늘 다른 센터 가셔야 되는군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함께할 청년이 좋아하는 곡 너는 꽃이야 신청합니다. 말은 못하지만 이 곡이 나오면 너무 좋고 흥이 나서 뛰며 소리 지를 겁니다. 그러면 함께 들어야죠. 너는 꽃이야 찬호울의 목소리로 준비해 놓겠고요. 8808번님께서 저 첫 전도했잖아요. 딸 아리 친구 수아를요. 아유,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리도 귀엽고 이쁘고 수아도 이쁘고. 네, 더우니까 신나는 찬양 내 안에 부어주소서 신청하셔서 이 곡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차노을, 그리고 캠키즈 워십 앨범에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까지 두 곡 들었습니다. 감샛 3cm님, 저는 오랜만에 인사하는 건데 지금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청취하고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10시, 그리고 지역은 이제 2시에 방송이 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재방송으로 자정, 밤 12시부터 2시까지 표준 FM에서 들으실 수 있거든요. 다 쉬운 시간들은 아니에요. 근데 잊지 않고.

가지고 어떻게든 짬을 내서 아니면은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배경음악으로 당향노를 틀어놓으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희님도 지금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데 조금 힘들긴 하지만 출근하면 큐티하고 성경 필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희님은 손녀 다인이가 학교에서 오면 챙겨주셔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일로 힘드실 텐데 덕분에 다인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오늘도 힘내시라 응원해드립니다. 가브리엘님, 작은 아들을 위한 오랜 기도가 있었는데요. 주님이 그 아들을 기억하시고 근심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한 일이네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 신청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신청하셨어요. 찬송가 393장 나무엔이 부릅니다.

얼마 전 금요 심야 찬양단에서 행복 이 찬양에 은혜 받고 눈물이 났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진짜,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혜진님과 함께 행복.

한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충분하다라는 아이디 쓰시네요. 샬롬 하고 인사 나눠주셨고요. 지니920님,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잘 어울리는 정원님 목소리 그리고 찬양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아, 제가 아이스 라떼가 아니라 아이스 아메리카노였군요. 갑자기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좀 생각나기도 하고. 세라벨님께서 어제는 장 봐서 김치 담았고요. 오늘은 할아버지 밭에 와서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상추, 깻잎, 호박잎, 오이, 호박, 고추 따고 물 주고 있는데 정말 땀이 비 오듯 합니다. 라텍스 장갑을 벗으니까 물이 흥건해요. 이게 땀이죠. 농사일 하다가 쓰러지는 이유를 알겠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농사는 사랑인 게 호랑이 콩이 넝쿨 타고 오르는 모습이 이쁘고요. 옥수수가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고요. 보라색 가지꽃이 진짜 예쁘고 하얀 감자꽃 예쁘게 보이니까 이게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스 커피가 간절한데 집에 가면 에어컨 앞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하고 운동 가야겠습니다. 오늘 운동은 괜찮지 않을까. 이미 다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야, 더워도 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이들이 큰다고 그 아이들 크는 모습에 기쁘게 또 농사일을 할 수 있는 것. 그 수고에 다시금 감사드리게 됩니다. 사랑하오님 이어폰 끼고 당양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노인팅의 그 사랑만으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죠.

0: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싶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3: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좀 다운돼 있었는데 신나는 찬양 들으니까 어깨가 들썩들썩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율동을 해야 할것 같아요. 업 시켜주셔서 감사하고 이 에너지로 하루 잘 보내볼게요. 리스펙트 라이프님. 네, 이런 시간도 필요하죠. 업 시키고. 좀 다운돼 있을 때는 내 안을 좀 들여다보고 뭐 그렇게 하루가 또 가는 거 아니겠어요? 로이스님이 신청하신 히즈윌 앨범에 있는 김동욱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금을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옆집 언니와 함께하는 성경 읽기. 또 서로 감사한 일 하나씩 나누면서 시작한다고 하니까 예, 로이스님의 마음에 하나하나 감사가 쌓여가고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요한나님과 함께 시편 139편은 제이어스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4993번 쓰시는데요. 시와 그림 물 위를 걷는 자 신청하시면서 순종하는 오늘이 되기를 큰딸 오늘도 일하는데 힘내라고 신청합니다. 아멘.

지선이 부른 충만, 시와 그림, 물 위를 걷는 자였습니다. 너무 반가운 음성을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업무 시간인데 잠시 틈내 봅니다. 쿨암데오 70님 반갑고 고맙습니다. 3530번 쓰시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끝까지 해보라고 응원해 주셨던 이모티콘 드로잉 굿즈 만들기 그 수업이 종료가 됐는데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초보자라서 겨우 흉내만 내보는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잘하실 거면서 이렇게 멋지게 만드실 거면서 왜 엄살을 부리셨대요? 초보 아니고요. 중급 이상은 됩니다. 진짜 잘하셨어요. 별사탕님도 출첵 감사하고요. 권은주님 예전에 아침 산책 방송 때 함께 걷자고 하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정원님 방송은 늘 옳지만 오전 또 당양로 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은주님. 그랬죠. 제가 아침에서 점심대로 갔고 점심에서 저녁대로 갔고 예, 한 바퀴 쭉 돌다가 다시 이 자리로 왔는데요. 당양로를 기억하고 또 소중히 여겨주는 여러분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삼 감사를 느낍니다. 최혜선님 오늘 손자 이준 12살 생일입니다. 꼬물꼬물했던 준이가 이제 수학과 씨름하는 5학년이 됐는데요. 보물로 온 준이야 건강하고 사랑으로 쑥쑥 크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닮아서 참 인생이 되길 기도한다. 생일 축하해 이준. 이름도 멋진 준이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사람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지혜가 자라고 또 그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귀한 아이로 자라리라 믿습니다. 기대에 신청하셨는데요. 생일 축하곡으로 워킹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장지영님의 신청곡 예수께로 가면 홍순관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단아이다. 아멘. 이은실님 퇴근길에 듣던 당향로 이 시간에 들으니까 새롭고 반가운데요. 여전히 낯설지만 또 반가운 마음. 네, 맞습니다. 뚜뚜사랑님 선곡 너무 좋다고. 당향로의 자랑이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그중에 또 하나가 선곡입니다. 선곡에 진짜 에너지와 노력과 애씀을 다 쏟아붓고 있어서 아마 좋다라는 그런 느낌 받으셨다면 그런 저희들의 정성이 와 닿은 거겠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조세피님 긴장하며 듣고 계셨대요. 제 마음이 이제 편안해졌습니다. 정원님 화이팅! 조세피님도 오늘 화이팅이요. 일하면서 듣는 정원님 목소리에 피곤이 싹 사라집니다. 달달한 목소리 언제 들어도 행복하고 황홀해요. 아니 이렇게 극찬을. 8889번님 감사하고요. 민들레님 찬양 들으면서 편안한 마음 가져봅니다. 서늘한 하루 보내겠습니다. 오늘은 시원하고 서늘하게 보내셔야 돼요. 맞아요. 원희님 처음 들어오셨대요. 새싹 반갑고요. 앞으로도 함께해요 우리. 주영님이 신청하신 곡 홍의삭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태산을 넘어 홈곡에 가도 메리제인 앨범에서 들었고요. 이 곡은 차이님과 또 어르신과 함께 들었습니다. 크리스탈님, 어머, 어머, 낮에 웬일, 웬일. 이거 진짜 잘 살려서 말해야 되는데, 웬일이니, 웬일이니, 이런. 반갑습니다. 아, 느닷없이 어디선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친구를 만났을 때, 이게 뭔가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방방 뛰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어머, 웬일이니. 반갑습니다. 아도니스님, 정원님의 푸근한 목소리, 웃음소리 언제나 정다워요.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이쁘게 봐주시는 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핸서움님은 큐티하고 하루 시작했는데 에베소서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중보기도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큰 은혜가 됩니다. 아멘. 라니정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요셉의 꿈님,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감사로 주님께 고백하는 이 모든 말들이 나의 하루를 다르게 만들리라 믿습니다. 회복님도 오셨는데, 아니 저녁에는 바쁜 시간이라 못 들었거든요. 근데 장사 준비하면서 이어폰 꽂고 듣고 있습니다. 회복님. 네, 오늘 정말 원하시는 대로 대박나는 뿌듯한, 바쁘지만 즐거운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하고요. 써니님도 오셨고요. 요네즈님 그리고 그레이스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청하신 곡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양아인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양아인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오리지님 첫째 아이 낳고부터 정원님 목소리 정말 좋아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대만은 지금 대만에 계세요. 그래서 대만은 한국보다 한 시간이 빨라서 좀 시간이 그 시간이 너무 바쁘신 거예요. 정신없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또 여유롭게 들을

있어서 더 좋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오리지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러블리포스님, 푸른동사님도 계세요. 오늘도 함께 할수 있어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셨고, 하디님은 시간이 옮겨져서요. 교과 수업에 얼른 들어왔습니다. 당양로 가족도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하셨어요. 수업에 방해되는 건 아니었죠? 감사하고요. 올리브님, 출석 체크. 이제, 다 왔나? 이렇게 체크하면서, 네. 꿈꾸는 행복님,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양로 가족들 모두 평안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 2시간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을 더 기대하게 되는 당양로로 만들어주신 주님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끝곡 1573번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라디오 들으면서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곡이 기도를 시작합니다라는 곡입니다. 찬미워십 앨범에서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더 시원하게 보내세요.

0: 사랑해 CBS.
1: 무인도에서 탈출해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하듯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관계에서도 실패할 확률은 없습니다. 제가 왜 오디션이나 면접에서 늘 긴장하는가에 대한 답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합격이 안 돼도 그들은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대 자신보다 내가 그대들을 더 아끼고 사랑했노라. 이렇게 말하며 나올 수 있다면 말이죠. 부활의 리더 김태원의 우연의 기적으로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는 뉴욕 하층 이태리 거류민 지구 목사로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인 심슨 목사가 작사 작곡했습니다. 심슨 목사는 캐나다 출신으로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미국으로 이주해 뉴욕 시내에 있는 여러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특히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병원과 형무소, 직장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캠프 집회를 통한 복음 전파와 성경 공부 운동을 창안해 교파와 무관하게 선교 활동을 활발히 펼치셨습니다. 심슨 목사는 뉴욕에 있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뉴욕 빈민가에 살고 있던 이태리인들 집단촌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100여 명의 결신자를 얻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그는 소외되고 소망 없는 자들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진취적이고 고무적인 성격을 지닌 찬송,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전합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완전한 길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기뻐 뛰면서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1: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0: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1: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0: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1: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은 몸이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운 것 하나 없는 우리 앞에 친히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사랑하는 자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게 하소서. 우리도 이 몸을 아끼며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하나님은 외아들을, 서울 방하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주 사랑 안에 살면, 백나목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라.

주님은 우리를 모르는 척하지 않으십니다. 내 형제라 부르시고 내 자녀라 부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수원시립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박인수의 음성으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현주의 찬양으로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김성수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권호경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556장은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상록수님께서 말보다 행동에 지나침이 없는 겸손하고 현명한 오늘을 기도하셨습니다. 좋은 아침 내매기와 함께 하신다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직 내 사랑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세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기도의 용사가 되고픈 나님,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귀한 존재입니다. 주의 자

은유로 산다는 것은 찬양 신청해 봅니다.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기프티드의 찬양이죠.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러빔의 여름이 와도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나의 사랑하는 책 박운성님께서 메리제인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보내드렸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6: 자축은행
5: 당신에게 대 자축은행에
6: 기대세요.
5: 기대고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피널라떼님께서 청해 주신 박종호의 나를 봐도 없어서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배상진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곡이에요. 심플리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2부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에필로그의 찬양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18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창세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오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웃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웃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약속하시자 그 말을 장막 뒤에서 들은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히브리어로 웃음 또는 그가 웃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웃음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90세 사라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고 놀리듯 웃었을지 모르지만 사라는 이삭을 품에 안고 진정한 웃음과 기쁨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웃음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순종은 기쁨을 잉태하고 믿음은 웃음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태가 이미 다친 것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라 또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웃음이라는 이삭을 낳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웃는 모습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의 웃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지치고 고달픈 현실 속에서 웃음을 잃으셨습니까? 오늘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밝은 미소를 회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환한 분이엘의 미소를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0: 기쁜 소리 들리니 한국 선명회합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기뻐하며 경배하세 프레이즈 유니온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0: 2월 24일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의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오직 주님과 함께님, 나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세요. 사랑합니다. 보내주셨고요. 푸른동사님께서는 주위를 돌아보면 아직도 애타게 주님을 찾는 길 잃은 양들이 보입니다. 그럼 저는 바로 기도 들어가지요. 내 눈으로 보게 하심과 듣게 하심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며 감동 주실 때 즉각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베리떼 301님께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고요. 작은자님께서는 늘 기도문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딸이 영국 옥스포드에 있어서 지금 집사람과 함께 영국에서 듣고 계시다고 너무 행복합니다 하고 이런 글도 보내주셨어요. 잘 다녀오십시오. 행복한 시간 그리고 따님 얼굴 많이 보고 오십시오. 유풍길님, 주님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도 감사하며 은혜 안에 함께하는 환우들 위해 두 손 모아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853님께서는 내가 매일 기쁘게와 함께하면서 출근길 나섰습니다. 새 소리도, 강아지 산책시키는 분도, 이 시간에 시원한 공기도 좋으네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 요즘에는 정말 아침 일찍부터 새들이 지적이죠. 그 소리가 저도 참 기분 좋게 새벽 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산바다님께서는 조카 또또 대학교 중간고사 시험 잘 보게 하시고 끝까지 지켜보하소서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조카분 애칭인가 봐요, 또또. 조이포유 전역자 방송에서 조나단님 주님의 숲 신청곡으로 적어주셨고요. 이 곡을 예수쟁이님께서도 청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기란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조준모의 그의 생각 이어서 함께하죠.

낮은 수많은 일출과 일몰의 풍경들처럼 다양하다. 여행자의 모습은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졌지만 마음은 더할 나위 없는 평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사망여행이 주는 감동이다. 그곳에선 누구나 스스로 배우게 된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을.

캐런의 여행 없는 여행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 그 소중한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일평생 광야를 걸으셨던 예수님, 그분이 전해주신 평화를 기억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필그림 미션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전해드린 곡은 크고 놀라운 평화가 유창원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어묵기님께서 청하신 김진, 김지훈의 피처링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5: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마음껏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준비합니다. 처음 오셨어요? 주드 추님. 어제 2부 첫 부분에 밝은 템포의 좀 신나는 템포의 곡들을 보내드렸더니 수련회에서 많이 불렀던 음악이 나오니까 너무 신난다고 보내주시면서 일찍 일어나서 좋아하는 찬송가 듣고 게시판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 올게요. 수련회 갔을 때 많이 불렀던 CCM인데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윌러브의 다시 일어나를 청해 주셨어요. 이 곡을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새들은 날면서도 잠을 잔다고 합니다. 한쪽 뇌가 깨어있는 동안 다른 한쪽은 조용히 꿈을 꾸는 거래요. 비를 맞아도 바람이 불어도 날갯짓을 멈추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날면서 잠을 자는 새들처럼 우리도 쉬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해야 할 일이 많은 목요일이라 그런지 한 번에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새들이 참 부럽기만 하네요. 그래도 오늘의 날갯짓을 멈춰선 안 되겠죠? 찬송이 깊은 쉼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우리도 새 아침 날아올라 봅니다.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아침 함께 날아올라 보겠습니다. 레베카님, 어디까지 날아오르셨나요? 좋습니다. A mighty full trees, 내 주는 강한 성이요. All hail the power, 주 예수 이름 높이요. 그리고 Savior more than life to me, 나의 생명 되신 주.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 마을에 아픈 사람이 생겼을 때요. 이런 질문을 한대요.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렀던 때가 언제입니까? 재밌죠. 근데 이제 그냥 재밌는 게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렀던 때가 언제인가? 내가 무심코 노래를 흥얼거렸던 때가 언제인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리듬감 있게 고개를 움직였던 때

때가 언제인가. 언젠가요, 여러분?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들었던 곡들이 하루 종일 허밍으로 콧노래로 흥얼거리실 수 있을 만큼 기분 괜찮은 목요일 우리 애청자분들 보내시면 좋겠어요. 6월 18일 목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게시판 보니까 지금 비 내리는 지역들 있네요. Showers of blessing, 빈들의 마른 풀같이.

에이미 그란트,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유인경님, 아침 6시 알람으로 해놓으니까 좋네요. 할렐루야. 예, 레인보우.

알람 설정 해놓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엔 CBS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1477번으로 문자 주셨습니다. 복돌이랑 산책하면서 들어요. 오늘 하루 무심코 내뱉은 나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불편한 이가 없도록,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돌이는 강아지겠죠? 강아지 반려견 맞겠죠? 사슴엄마님, 언제나 눈을 뜨면 듣고 싶은 목소리. 미나님, 교회를 다니고 있진 않지만 힐링하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장기 출장 가셨네요. 시온의 대로님, 호주로 출장 나와 있은 지 한 달째입니다. 이제야 새벽에 듣게 되니 너무 반갑고 찬양에 큰 은혜가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신청하셨는데요. 오랜만에 연주 찬양으로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시온의 대로님 계시는 호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연주곡 띄우겠습니다.

브라질의 작은 해변을 걷던 주앙 할아버지는 2011년 검은 기름을 뒤집어 쓴 채 죽어가던 펭귄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할아버지는 펭귄을 정성껏 돌보았고 딘딘이라는 이름도 붙여주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동료들과 남쪽 바다로 떠난 펭귄 딘딘은 놀랍게도 매년 6월이면 왕복 8,000km를 헤엄쳐서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7년을 오간 딘딘은 결국엔 돌아오지 못했고 몇 해 뒤에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은 펭귄도 자신을 살려준 은혜를 잊지 않고 먼 길을 오갔는데 우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외칩니다. 기억하라는 건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죠. 과거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게 하라는 뜻입니다.

기억은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나를 빚어가는 거룩한 통로. 펭귄 딘딘의 기적 같은 발걸음을 보면서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게 신앙의 본질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말리영 교회 조준철 목사님의 펭귄 딘딘이 가르쳐준 은혜.

softly and tenderly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오늘 아침은 구름이 많은 공원을 걷고 있는데 개천의 풀들과 공원의 나무들이 더 움츠있고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네요. 걷고 뛰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좋은 하루 열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파크릭스님처럼 지금 그 공원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으면서 움직이고 계신 거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싱그러운 계절에 아침 운동하고 아침 산책하는 분들의 사연을 받을 때마다 참 부럽기도 하고요. 또 그 부지런함이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특히 출근 전에 운동하고 나가시는 분들. 저도 출근길에 환하게 불 켜진 24시간 헬스장 앞을 매일 지나거든요. 내가 만약 출근 전에 헬스장을 들른다면 나는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인가? 새벽 2시에 일어나야 할것 같아요. 아, 불가능합니다. 미라클 모닝에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그 새벽, 이른 아침 시간을 활용하면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주제로 한 그런 미라클 모닝 책이 많은데, 우리 애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뭐 워낙이 아침을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미라클 모닝은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CBS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자체가 미라클 모닝이다.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니님께서 어제 퇴근하고 매실청을 잠갔더니 피곤하셨는데 좀 전에 파워 인더 블러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들으면서 벌떡 일어나셨대요. 네, 이 곡도 피곤하신 분들 몸을 벌떡 일으키게 할듯 싶어요. 네이비 펠프스의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면서 걷고 있습니다. 해밀님, 아비가일 아이디의 장지연님도 맞아요. 저도 공원 걸으면서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듣고 있는 사람 맞습니다 하셨고요. 김정엽님도 새벽 예배 마치고 이 방송 들으면서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 게 하루의 루틴이 되셨다고 해요. 행복한 제이브님은요, 특별히 따로 운동 시간을 내진 않으신데요. 대신 출퇴근 자체가 나의 운동. 아침에 집을 나서고 저녁에 다시 돌아오는 평범한 하루지만 걷다 보면 어느새 하루 7,000보. 젊을 땐 운동이라고 하면 땀 흘리며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꾸준히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 운동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가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방송 전에 미리 준비해온 멋진 말 말고 갑자기 했는데 나 오늘 이 말 괜찮다. 나 오늘 이 멘트 괜찮다 싶은 날이 있는데 오늘 그런 게 있었어요. CBS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자체가 우리들의 미라클 모닝이다. 오 해피데이 남기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When the roll is called up, 연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standing on the promise,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앤드리님,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하면서 좋은 찬양을 듣는데 아내와 대만 여행 와서 아침 달리기 하면서도 친구처럼 함께해 주시네요. 와, 앤드리님 그리고 아내분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시죠? 대만 여행? 대만 가셔서도 이렇게 레인보우 켜고 들어주시고 인사 건네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좁은 길님은 그쵸. 이 시간쯤 방송 들으면서 회사 계단 걷기 오르는 분이시죠. 격주 금요일 휴무라서 광양에 내려갈 준비해서 그런지 가방이 무겁지만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아침 간식 받고 계단 오르기 시작 전에 사연을 남깁니다. 출발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짐을 들고 오늘은 또 계단 오르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 또 걷는 중에는 핸드폰 글씨 쓰지 마시고요. 6월 18일 목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시작했습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제가 있는 곳은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맑은데요. 일부에서도 보니까 비 오는 지역도 있고 전주, 남부지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흐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2부도 오셨어요. 감사한 쭈님, 감사합니다. 퇴직 후 시간 강사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으로 5일간 수업을 합니다 하시는 요미샘님. 예, 아, 퇴직하시고서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니까 좋은데요. 근데 너무 무리되시는 거 아닌가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왠지 제일 힘드실 것 같아서. 우리 아기들, 아유, 1학년이면 아기죠. 아기들 적응시켜야죠. 또 얼마나 장난꾸러기 드리겠어요. 그래서 1학년 담임 퇴직하시고서 맡으시기에 너무 힘드신 거 아닌가? 동행 나그네님, 회사 도착하셨어요. 오늘 아침은 어젯밤 텃밭에서 풋고추를 모셔왔습니다. 유기농이죠. 찬양과 함께 감격의 아침 식사를 하겠습니다. 왠지 찬송가와 유기농 야채와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참 잘 어울리는 조합인데요.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너희는 먼저 그에 달아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의를 구하라. 거룩한 야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전략은 우리의 모든 생각

염려하는 습관을 버리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거룩한 야망이 있는 사람의 전략은 염려하는 습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위에 있다고 확신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33번째 묵상이었습니다. 우선순위의 전략.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루 행복하게 시작합니다. 나탈리아님, 오늘도 찬양을 듣게 하시고 입으로 찬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엘로힘님,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하늘과 Guide me, O thou great Jehovah, 전능하신 여호와여. 와, 이순꼴님께서는 CBS의 청취 이력이 언 60여 년이라고 하시네요. 와, 이순꼴님, 이 정도면 정말 우리 CBS의 역사와 함께 하신 분이고, 애청자들 모두 모이면 가장 선배님이 아니실까. 이게 꼭 나이, 연세를 떠나서 CBS 경력, 그러니까 애청 경력으로 가장 선배님이 아니실까. 감사합니다. 운동 다녀와서 앞마당에 블루베리 따면서 들으신다는 범사의 감사님도 계시고, 이선양님은 와, 호박죽 끓이려고 준비하신대요. 호박이 이제 날씨가 이제 덥고 습도가 높아서 호박을 더 두면 썩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하셨대요. 뜨끈한 호박죽, 색도 노란 호박죽, 아유 너무 좋죠.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넘치는 찬양 감사합니다. 무지개 탄자님 반갑습니다. Amazing Grace에 중독되셨다는 이런 중독은 환영이에요. 인생은 70부터님. 아유, 닉네임도 멋지신데요. 공원에서 자전거 타면서 방송 듣고 계세요. 달팽이님. 6529님은 풀 제거 작업하면서 신나게 듣고 있어요. 이 길은 산짐승, 고라니, 토끼, 사슴들도 같이 다니는 길입니다. 아, 아침부터 이렇게 작업하시면 땀나고 힘드실 텐데 근데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잡초랑 풀 제거하고 뒤돌아서면 또 뭐 좀 과장해서 말하면 뒤돌아서면 내 키만큼 또 자라있다 할 정도로 아, 이 생장의 번식 속도가 너무 요즘엔 빨라서 내일도 일하셔야 되고 모레도 또 일하셔야 될 것 같아 걱정이네요. 자, 목요일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제 끝곡입니다. 'Just a closer walk with thee', 나는 비록 약하나 좋은 날 보내십시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뭔가 조용히 생각할 거리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산이나 바다가 있는 한적한 곳에 가서 머리를 비우는 분도 계시겠고, 반대로 막 복잡한 도심 속에서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시겠죠. 배경이 뭐 어디든 간에 중요한 건 그곳에서 기록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이나 생각을 글로 써서 이걸 시각화하면 우리의 뇌는 그 문제를 좀 더 단순하고 또 명확하게 인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풀리지 않던 것들이 이렇게 쓰면서 시각화되면서 정리가 쫙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고 보면은 뭐 간단하게 끄적거리는 메모나 일기 혹은 뭐 필사 등의 이런 기록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일종의 어떤 마음 청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 혹시 비워내고 싶은 마음의 소리가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샤시를 들으면서 한번 끄적여 보시죠. 뭐 사연도 좋고 아니면 혼자만의 메모도 좋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듣고 또 공감하다 보면 정리가 싹 되면서 개운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자, 목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좋은 씨앗의 영혼의 닷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이춘수님은 샬롬 안동은 지금 출근길인데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소나기가 쏟아질까? 빠른 걸음으로 총총총 가고 있어요. 라고 남기셨고 준희빈님 어제 내렸던 비로 오늘 상쾌한 아침 그리고 첫 곡 너무나 분위기가 좋습니다 라고 남기셨고요. 지금 곳에 따라 약간 지금 비구름이 있는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송국 주변은 오늘 아침은 굉장히 좀 이렇게 화창합니다. 전형적인 초여름 날씨 보이고 있는데 도레미파 보라시도님 저는 글쓰기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냥 생각날 때마다 쓰고 있습니다. 낙서가 아닌 마음 청소라는 이 말 와닿네요 라고 남기셨는데 와 이거 좋다. 글쓰기 앱 그냥 거창하게 각 잡고 이렇게 쓰는 것도 뭐 좋겠지만 그냥 편하게 생각날 때마다 옮겨 적는 아 이거 좋아 이런 거 좋습니다. 저도 앱까지는 아니고 스마트폰에 그 메모장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자주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아이디어가 급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뭐 방송 오프닝이랄지 아니면 누굴 만났을 때 하면 좋을 어떤 그런 뭐 질문들 이런 거. 예. 근데 그거 아시죠? 생각났다가 잠깐 딴 생각하고 한 10초 지났을 뿐인데 생각이 안 나. 그 아이디어가 완전 진짜 아. 그래서 그런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폰 메모장을 좀 이용하고 예. 나의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그 생각을 그냥 바로 옮겨 적는 거죠. 예. 저장이 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글쓰기 어플요. 이런 것 무료 앱도 많이 있죠. 글쓰기 무료 앱. 예. 이런 거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행지기님은 근데 사무실 도착해서 잠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저 이벤트 기한 쓸 때에 생각나는 여러 가지 단어를 그냥 주저리 적어서 이벤트를 만들곤 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거 글로 쓴다는 말이 생각나서요 라고 남기셨는데 이것도 중요하죠. 그냥 메모하면서 끄적이면서 그냥 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생각을 다 생각나는 대로 꺼내놓으면 그 안에서 뭔가 또 실마리가 연결고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낙서도 좋고 간단한 메모도 좋고 매일 뭐 일기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기도 너무 좋죠. 일기. 예. 필사도 좋고 또 샬씨에 보내는 뭐 어떤 뭐 문자 메시지 레인보우 댓글도 좋고 뭔가 기록한다는 건 그만큼 마음 정리가 된다는 거. 예.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요즘에 너무 많이 우리가 또 AI에 의존하잖아요. 예. 이거 좀 해줘. 뭐 작성해줘. 나만의 생각을 좀 옮길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줄어

되는 게 아닐까. 예. 그리고 적어내다 보면 이게 단순한 낙서, 메모가 아니라 일종의 마음 청소가 될 수 있다. 아, 요걸 좀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강난초님은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를 읽고 진짜? 난중일기 읽고 있는데 일기를 한 세네 줄 정도로 쓰셨더라고요. 저도 일기를 쓰면서 마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세 줄 일기 강추해요. 에, 남기셨는데 그렇지. 에, 이게 막 잘 쓰려고 거창하게 하려다 보면 이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나만의 속도로 세 줄 일기도 참 좋다. 에, 오늘 있었던 뭐 좋은 기억에 남을 만한 일, 인상적이었던 거, 좋았던 거 혹은 슬펐던 거, 오, 세 줄 정도로 딱. 좋습니다. 야, 난중일기 읽으시는구나. 임진왜란이 꽤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이 일기도 좀 길 텐데. 제가 막 듣기로는 그 누구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일단 날씨, 수군이니까. 예. 수군은 또 날씨가 중요하잖아요. 그 바람. 그런 거 맞게 적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난중 얘기도 뭐 특별할 거 없이, 예, 뭐 오늘은 훈련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궁금해지네, 갑자기 난중 얘기.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두 시간의 배경음악 함께 하고요. 우리 샬시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장문의 사연, 사진 첨부해서 보내실 때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오늘 목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소소한 삶의 일상, 또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조수아의 나무 아래서.

데이빗 쿠 구현모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이계영이 하루를 시작할 땐 조수아의 나무 아래에서까지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옛꽃 켈리님께서도 역시나 나의 취향 저격 심쿵 선곡 좋아요 남기셨고, 푸른 동사님 여기 여수인데 안개 낀 아침입니다. 샬롬 인사를 건네요 하셨고, 삼남매 아빠님께서도 비가 오려나 하늘이 잔뜩 흐립니다. 어제 저녁 퇴근 무렵에 소나기가 지나갔는데 오늘도 비 소식이 있네요. 다들 우산 챙기시고요 라고 남기셨고, 요즘에 그 약간 게릴라성 소나기 이런 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우산 같은 거 좀 챙기셔서 가방 안에 탁 넣어놓고 다니시면 좋지 않을까, 든든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름만 배우님도 와주셨고요. 새싹 가족 반갑습니다. 헬스장 와서 운동 시작해요 하셨고, 2102번님 부산은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네요 라고 부산의 날씨도 안내해 주셨습니다. 세라별님, 저는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에 여러 글을 써놓습니다. 조이포유 글 올린 것도 있어서 한 번씩 읽어보면 아, 내가 이때는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졌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네 하고 추억에 빠지기도 하고요. 좋은 글은 다시 또 읽어보기도 하고 저도 급할 때는 제가 이용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내 카톡에 뭐 사진이랄지 뭐 글, 왜냐면 나만 볼 수 있으니까 약간 여기에 남기면 이게 정말 어떤 뭐 클라우드처럼 USB처럼 저장이 되고 내가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 되는 곳에서는. 요즘에 또 카톡 내용 또 수정하기도 돼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저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팁이 있어요. 급하게 어떤 생각 정리하고 남길

그 내 카톡 창에다가 나한테 보내는 거죠. 나한테. 예. 세라벨님. 아, 좋습니다. 하늘나라 구름이님께서 샬롬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어제도 샬롬 CCM 들으며 퇴근했습니다. 만볼 걸었네 라고 남기셨는데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조이포유 개편으로 인해서 저녁에도 샬롬 CCM이 재방송으로 한시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뭐 그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새 프로그램이 들어설 때까지 잠시 재방송으로 송출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순이님은 저 오늘 월차입니다. 강아지 산책하며 듣고 있어요. 남기셨고. 그치, 지금이 좋죠. 지금이랑 이제 해 떨어지고 저녁 지음에. 낮엔 더우니까. 예, 강아지 산책.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은 출첵 남깁니다. 어제 한 120cm 높이의 가구를 저 혼자 1층에서 현관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엄청 뿌듯해요. 지금은 출근길 버스 안에서 듣는 중이라고 남기셨는데, 야 키보다 높은 어떤 가구를 뭐였을까? 수납장이었을까? 이거를 들고 혼자 현관 밖으로, 야,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예. 삐끗하면 오래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그 요령 같은 게 있으셨나 보다. 야 대단하십니다. 크레이브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함께 들을게요.

예라벌십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한홍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이 곡은 우리 닉네임 트리니티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었고요. 그리고 샬롬 노래 선교단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크레이브 오늘 집을 나서기 전까지 네 곡을 이어서 쭉 함께했습니다. 우리 살랑살랑님,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다 등교하고 잠깐 앉아서 인사 건넵니다. 와, 저 고등학생 시절 처음 들었던 솔티 샬롬 노래 선교단 노래 들으니까 좋다. 그 시절 생각도 나고 선곡이 너무 좋습니다. 잘 들을게요 하셨고, 우리 남양주에서 듣고 계신 사라님도 아침부터 오늘 날씨 아주 그냥 쨍하네요. 다들 평안하셔요 하셨고, 우리 분홍토끼님도 샬롬 노래 선교단 저 초 중등부 때 그때 성가대 찬양으로 많이 했는데 추억에 잠깐 잠겨보는 오늘 아침. 시간이 흘러도 오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런 곡이 있다는 게 새삼 감사한 아침입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다시 또 동심으로 돌아가죠. 어릴 적에 들었던 그런 교회학교 때 불렀던 곡들 들으면 추억이 또 생각납니다. 네. 닉네임 비오는 날님, 훈디 어제 일자리 구하기에 진심이었던 저 사연 남겼잖아요. 근데 커피 응원해 주셨던 훈디의 응원 덕분인지 어제 면접 보라고 연락이 온 거 있죠. 면접에 기회가 왔다는 게 너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이대로 취업까지 잘 진행되기를 기도하며 출발할 예정이에요. 또 소식 남길게요.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라고. 너무 잘 됐습니다. 야, 일단 1차 관문 통과. 그죠? 서류에 합격한 거잖아요. 야, 그래요. 면접 오늘이신 건가요? 잘 면접 보시고, 일단 어떤 그 나의 열정, 나는 준비가 됐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열정을 잘 전달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예. 찬이맘님은 훈디 며칠 전 병원에서 중간검사 떨리는 마음으로 다녀왔는데 결과 괜찮답니다. 다음 진료 때 보자고 하셨어요. 또 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화이팅! 잘 됐다. 잘 됐다. 아, 그 마음속에 그 찜찜하잖아요. 이런 검진, 뭐 검사 앞두고 나서 결과 기다릴 때 제일 마음 불안하고 좁아진다고 그러는데, 이제야 개운하게 아주 산뜻하게 그 마음속 짐이 좀 사라졌습니다. 아, 너무 잘 됐어요. 닉네임 제니 할멈님, 오늘은 목요일, 저 실버대 교사인데요. 오늘 방학식 합니다. 2학기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신청곡 마지막 날에 듣고 싶네요 하셔서 치유 음반 중에

제니 할머님의 신청곡이었죠. 치유 음반 중에서 마지막 날에 들었고요. 1부 마지막 곡은 헤리티지 메스콰이어 좋으신 하나님. 2부에서 뵙죠.

0: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 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0: 이맘때가 되면 어머니는 쑥쑥 들어가서 드디어 바닥을 보이는 김칫독 때문에 슬슬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150포기가 넘는 김장을 해두었지만 김치볶음을 해서 도시락 반찬으로, 찌개로, 한겨울을 나고 나면 별 수 없었다. 봄까지는 좀 남았고 먹여야 할 입은 많고, 부엌을 서성이던 어머니의 나이가 지금의 내 나이보다 어렸다는 것을 안 건 얼마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사람이 무얼 먹고 컸는지, 음식이 언어처럼 사람의 얼굴을 변화시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하성란의 에세이, 아직 설레는 일은 많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크신 아버지, 잦은 야근으로 무겁고 피곤한 몸이지만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크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에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격에 맞지 않는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그 크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앞에 내가 가장 작아질 때 행복한 것을 알게 하소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